0: 디지털 인쇄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 가능한 회사이며 국내 순수 인쇄물 수출 기업으로 최초로 2천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검증된 회사입니다.
1: The firm has produced high-end printed materials, which require precise printing as well as color management skills. Premium calendars and hard-covered products for people's daily life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Also, the company has recently developed pop-up books and eco-friendly packages to cope with the latest market trends.
2: 백컴코리아는 인쇄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전부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고급 아트북, 사진집, 아동용 팝업북, 양자 및 무성 단음봉 외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패키징, 캘린더, 다이어리, 카탈로그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에 잡았을 때 감동을 주는 인쇄물,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의 깊이, 후가공의 디테일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는 하이엔드 인쇄물에서 백컴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유수 출판사와 브랜드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또 고품질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쇄와 재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The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The firm has built its own infrastructure for ultra-precision digital printing skills as well as coating and post-processing technologies. By collaborating the cutting-edge automation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printing sector.
3: 인쇄 재본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원자재 품질 및 관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현장 관리입니다. 패컴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추진해왔고 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은 불량 감지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자동화된 요소와 유관 검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생산 개수 단위로 랜덤 샘플을 선별해 각 생산 라인의 기장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총괄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생산 과정 단계마다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ince 2021 to increase productivity. By crea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t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improve the current smart factory system.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공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패콘코리아의 해외 수출의 주된 생산품 중의 하나인 캘린더 제품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하여 생산 자동화율이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에 이점을 지닌 해외 업체의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 Peckham Korea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inting and binding 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sensuous designs.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technologies, obtained related certificates, and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5: 패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는 인쇄재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수십 가지의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키트로 조립해 생산해내는 작업이라던가 상업 인쇄 외에도 패키징 분야에 전문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장비 라인을 구입해 조립하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과정의 지속적인 자동화 그리고 AI 접목 역시 연구소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적화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 The company has achieved overwhelming revenue in the Korean market and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 field. By expanding overseas branches, the firm is planning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global clients.
0: 저희 패컴의 비전은 한국 인쇄 문화의 전통을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이것이 패컴의 길입니다. 인쇄된 종이 한 장에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 담깁니다. 패컴 코리아는 지난 28년간 한국의 손끝 기술을 세계에 새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메이드 바이 패컴이 세계 최고 품질이 보증서가 되도록 끝까지 인쇄 한 길을 걷겠습니다.
1: Peckham Korea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Korea has been a world-leading shipbuilder and gained recognition, especially in the fields of eco-friendly and highly value-added shipbuilding industries. Tools and materials like pipes, engines, and electronic components are necessary elements for the operation of ships. Samyang Metal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piping materials, which play a core role for different types of ships. We introduce Samyang Metal, which has provided high-quality components and given a boost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Samyang Metal is located in Sahagu, Busa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copper alloy pipe fittings for ships and plants.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achieving global certifications, the firm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삼양금속공업은 창립 후 37년간 비철금속 관위험세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기업입니다. 창립 이래 구리, 니켈, 합금, 배관제 한 분야에 집중하며 조선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한 길을 걸어온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0: Pipe fittings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Pipe fittings can move seawater, freshwater, fuel, and lubricating oil more safely. As the products are made with copper-nickel alloys, it can maintain improved performances even under a seawater environment. The advanced quality of the company's products has earned it trust in the shipbuilding sector.
2: 저희 제품 소재는 카파, 니켈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쿠니 제품은 바닷물의 내식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선박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발라스트 라인, 소화 라인, 냉각 라인 계통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로는 28인치부터 작게로는 2분의 1인치까지 다양한 규격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관 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피팅류, 엘보, 레디샤, 티 등과 환봉으로 제작되는 프렌즈류 및 여러 가지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0: Precise cutting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of the company. After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based on the designs, the shaping stage is carried out with the press machines. Thanks to the proper processing facilities and advanced skills of workers, premium products can be produced.
3: 저희는 원소재 단계부터 화학 성분과 불순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이 요구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 관리입니다. 성형 및 단조 금형은 제품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도품 확인을 통해 형상과 치수를 점검하고 공정 중에도 금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균일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Samyang Metal has introduced MES and ERP solutions to manage the production data more systematically. It has carried out the laser marking process before the pack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better track the manufacturing process.

0: As a result, the amount of unnecessary inventory has decreased and the accuracy level of the delivery process has increased.
1: 2017년경 처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면서 MES ERP 시스템을 도입했고 3정 OS 활동을 통해 현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오면서 점차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요소이기 때문에 입출고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hecked the product quality with a variety of different testing device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strength, hardness, and thickness tes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Also, the firm has boosted studie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The company has especially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surface treatment stage.
2: 저희는 품질 안정성과 고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과 생산 공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드노, 카타르 에너지, 아람코와 같은 중동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보증 체계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0: By putting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the firm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Instead of depending on a specific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expand the supply chain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make innovative attempt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3: 삼양금속공업의 경영 방침은 첫 번째, 인간 존중 경영, 사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생산과 작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무죄의 사업장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 품질 혁신 경영,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 감동 경영, 철저한 납기 준수와 책임 있는 대응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시장 선도 경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금속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0: Samyang Metal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as a leading business in the global piping materials market.

0: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직원분들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의 안정을 발판 삼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수산 발효식품인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operated its own underground cave, which can keep the products at a steady temperature. And 젓갈 can be fermented slowly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As the optimal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can be maintained, a stable fermentation environment can be formed. As a result, the original tastes and flavors of the products can be maintained and improved. Also, the deep and savory tastes of the company's 젓갈 products can be completed.
2: 토굴은 천연 저온 저장고라고 불릴 만큼 젓갈을 숙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내내 14도의 일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어 토굴에서 젓갈을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젓갈 고유의 감칠맛이 깊어집니다. 젓갈 중에서 황석어, 멸치, 갈치, 밴댕어젓 등 생선으로 만든 젓갈을 주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1: Under its own brand, 자연다감, the firm has produced green tea small octopus 젓갈 and green tea squid 젓갈 with a low salt green tea seasoning. The unique fishery smell of 젓갈 has been reduced and a clean taste has been improved. Also, it has developed small packages that consumers can enjoy more conveniently.
2: 저희 다혜식품의 대표 제품인 녹차 양념 젓갈은 젓갈 특유의 비린 맛과 짠맛을 낮추고 감칠맛과 깔끔한 맛을 높여서 호불호가 강한 젓갈의 단점을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전통 숙성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생산시설에서 발효하여 특유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또한 액젓은 지하 숙성 탱크에서 최소 2년 이상 발효 숙성하여 깊고 진한 향과 맛이 좋습니다. 특히 황석어 액젓은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utomation facilities to manage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It has introduced stirring machines for the production of seasonings. The ingredients can be mixed more rapidly and evenly, so the production time has been reduced.
3: 다혜 식품은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물질 선별과 금속 검출, 염도 관리 등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품질 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1: Tahe Food has improved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increased the work efficiency. By checking the status board in real time, it can manag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more systematically.
3: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이나 작업 동선, 공간 활용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삼성전자팀과 함께 생산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작업 동선을 개선하고 설비와 저장 공간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액젓 작업장의 경우 충진 설비와 저장 탱크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작업 환경과 위생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By launching its own global brand, the firm has developed various solutions that can better promote the excellence of 젓갈. Also, it has developed new items like salted Polack Low Pesto as part of an effort to popularize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By constantly carrying out researches, the company has led the latest trends in the fermented food industry.
0: 다혜 식품은 전통 젓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젓갈 특유의 짠맛을 줄이기 위한 저염 제품 개발

0: 과 함께 멜저 소스와 같은 다양한 필싱 소스 제품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식문화가 다른 해외 소비자들이 젓갈을 반찬의 개념보다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다가가기 위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씨암을 론칭해 명란젓 페스토와 같은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1: Thai Food has actively provided the products to the Korean super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as well as through online platforms to gain more ground as a B2B brand. By achieving stable sales in the Korean market, the firm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What is more, it has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and made innovative attempts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2: 저희 다이식품은 전통 젓갈의 발효 비법을 고수하면서도 건강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개발로 수산 발효식품 전문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젓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Thai Food has maintained the deep taste of traditional jeotgal and applied modernized technologies to better promote the product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2: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
2: 아, 고래.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1: 얘는 야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려고 생각 못했네요.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3: 네, 실제.
1: 실제예요?
3: 네.
2: 와, 집과 옛날. 또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1: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이게 진양군.
2: 네, 진양군.
1: 네, 시조 속에 있던 진양군.
2: 와, 진짜 크다.

0: 아니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1: 아이고. 비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1: 아유 반갑습니다.
2: 웃음 친구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0: 네. 어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2: 저는 오늘 중구 대표 관광지인 함얼루를 안내해드릴 관광 가이드 울산 큰애기입니다.
0: 네, 아, 울산 큰애기.
2: 아 저는 네. 울산 중구 대표 캐릭터이자 네. 관광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아 7급이면 높은 건데.
2: 뭐 그렇죠.
0: 7급 공무원이요?
2: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일할 때도 항상 이거 쓰고 가시는 거예요?
2: 아 그럼요. 아,
0: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이네?
2: 아, 이 아니, 제가 얼굴인데.
1: 이 캐릭터가죠.
0: 아, 이거, 그렇지.
2: 제가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네. 아, 예.
1: 이 함얼루가 예. 해맞이를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2: 아, 여기서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저희 함얼루는 달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서 함얼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울산 공업단지, 동쪽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인 울산 대교,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남 알프스까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1: 제가 함얼루 또 소문을 들은 게 네. 이게 또 울산 칠경 중에 하나래요.
0: 그렇죠.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2: 누가 귀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뭘 이렇게 하고 뭐 약간
2: 올라가서 구경해보세요. 네,
0: 아 그래요? 아 그럼 저희 안내.
2: 아 예, 저를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예.
0: 우리 큰애기 따라서.

0: 돌아와서 제자리 믿어. 쿵. 제자리 쿵.
1: 어.
2: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와. 잠시 넋을 잃고 왔어요.
3: 의상도 너무 예쁘고.
1: 네.
3: 이게 지금 처용무.
2: 처용무.
4: 아, 처용무.
1: 네. 아.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2: 아,
1: 처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2: 아, 네.
1: 거기서 약간 따와서 뭐 그래서 저 살짝 알기만 하는데 네. 전혀 다른 거네요, 장르가 네. 저랑.
3: 이 춤이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5: 우리의 역사 이렇게 어른 얘기의 문헌을 뒤져보면 뭐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신라 흥건왕이 울산 계엄포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우무가 끼고 앞에 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신하가 아래기를 동해 용왕이 노해서 그러니 이게 좀 그걸 빌어주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그룹이 다 그치고 이제 길을 터가지고 딱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최용무가 천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만큼 네. 활성하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1: 유네스코
5: 예 이게 지금 유명한
0: 한국 춤이에요. 춤 중에 유일하게 네. 등재된 춤이 최용무예요.
1: 네. 아, 다른 춤은 아닌데
0: 안 돼요.
5: 네네.
0: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예전 문헌들을 보면 여자들 또 고려 신라시대 때는 또 여자들이 대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 지금도 다 여성분들만?
0: 네 저희 보존회가 남자도 있지만 지금은 여자들만
1: 보존회가 있어요?
0: 네
1: 처용무
5: 네, 보존회
0: 처용무 보존회가 서울에 중앙에 이제 국가무형유산 해가지고 처용무 보존회가 있고 울산은 이제 울산 지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울산 지부.
3: 이게 처용탈.
1: 네. 탈.
0: 좀 닮아.
5: 좀 써보실래요? 안 써보실래요?
0: 좀 닮으셨어요.
3: 아, 이게 지우 씨 얼굴인데?
5: 한번 써보세요.
1: 아, 많이 닮았네. 아, 귀엽네.
5: 너무 잘하십니다.
1: 그래요. 이게 애군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탈 이 모양을 좀 이렇게 하는
0: 네.
1: 건가요?
0: 네. 그게 피부색을 보시면 팥죽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왜 동짓날에 팥죽 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군을 쫓는 이제 팥죽색 피부에 여기 복숭아의 일곱 가지 의미는 또 수명 장수를 바라는 거고 여기 또 모란꽃 옆에 두 송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부귀 영화를 누리자라는
1: 모란꽃.
0: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낸.
1: 그럼 귀걸이는?
0: 귀걸이는 옛날 귀족들이.
1: 아, 귀족들이
0: 네,
1: 있으니까.
0: 신라시대

0: 나중에 천 끝에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발, 왼발, 넷, 다섯, 여섯,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또 한 번 더 하고, 둘, 셋, 뒤로 크게 한 발, 뒤로, 여섯, 그래서 어깨 하나 메고 같은 발 같은 손을 듭니다. 네, 그래서 뒤를 보고 한번 뿌리고 뒤로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보고 뿌려요.
1: 뿌려요. 이게 어렵다.
0: 발 내리고. 뿌리고 허리손 하고 왼발을 들고요. 하면서 이 손을 맵니다. 메고 정면을 보고 돌아서 다시 앞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둘, 셋, 넷, 다섯 정리를 하는 겁니다.
1: 되게 어려워.
0: 네. 방향이 달라지니까.
1: 약간 우리 그 옛날에 송검수 16개 동작에 좌펴 우펴
0: 그런 거 맞는데 이 손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배꼽까지 배꼽.
2: 이빨을 들으셨잖아요. 이빨을 놓고 가면서
0: 쭉 밀어서
2: 이빨이 딸려와야 돼요.
0: 쭉 가고
2: 딸려와야 또 왼발을 들거든. 또 한 번.
1: 어려워.
0: 그러면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Listen and repeat.
4: 아까 배운 거.
0: 네, 도드리 장단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뒤로. 네.
5: 오른손, 오케이.
0: 뒤로.
5: 뒤로.
0: 하나, 둘, 셋.
5: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 둘,
0: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5: 네,
0: 다섯,
5: 여섯, 한 번 더.
0: 하나,
5: 둘, 왼발 들고.
0: 셋,
5: 넷, 다섯,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왼발 들고.
0: 뒤로.
5: 오른발 들고. 뒤로.
0: 하나,
5: 왼발 들고.
0: 넷,
5: 자, 오른발 들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0: 오른발 들고.
5: 오른발 들고 왼손 어깨 메고 휘.
0: 하나, 둘, 셋, 넷,
5: 다섯, 여섯.
0: 잘하셨습니다.
5: 어디 보니까 더 힘드시니까 어때요? 어디 보니까 더 힘들죠? 야,
6: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라인이 살아요.
1: 마음가짐이 달라요.
6: 네, 라인이 삽니다.
1: 아, 근데 관리를 잘하시는 게 이 섬유 유연제 냄새가 좋아. 빨래를 잘하셨어. 눅눅한 냄새가 아니에요.
6: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저희가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에이씨.

0: 여기 남창 옹기종기 시장?
1: 일단 이름이 예쁘죠. 옹기종기 시장.
0: 이게 시장에 꼭 와야 돼요. 그 지역에 가면 시장에 가야 돼요.
2: 맞아요. 여기가 옹기종기 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옹기랑 연관이 있어요.
0: 네. 옹기종기니까 그냥 옹기종기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 그게 이 인근에 네. 외고산 옹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옹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0: 야.
2: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옹기를 원래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
0: 아~
2: 이름에 아예 옹기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옹기종기 모인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옹기종기. 네. 뭐. 아~
2: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 네. 가는 날이 장날.
0: 가는 날이 장날.
2: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0: 오늘 장날.
2: 네. 3일하고 8일 여기 딱 장이 열려요.
0: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시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목포에 살 때부터 장 되면 무조건 장을 가야 돼요.
2: 시장이 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0: 네. 네. 와.
2: 그러니까.
0: 근데 우리가 좀 네. 이렇게 그래도 좀 여기 왔는데 또
2: 아 여기 또 상인회에서
0: 아 상인회에서
2: 시장을 좀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나와 계신 분이
0: 계세요. 아, 계시네.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0: 네,
3: 반갑습니다.
2: 네네네.
0: 이중이죠.
2: 네네네.
0: 와,
3: 저희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2: 100년이요?
3: 네. 1916년부터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뭐

0: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어갑니다. 네. 안에 들어갔지만, 예. 네. 엄청나 넓고 웅장하고, 네. 지금도 뭐 현대 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 아, 시장에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사게 돈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바로 옥놀이 상품권. 오!
1: 거봐. 이게 제가 냄새는 잘 맡아요. 네.
2: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건데.
1: 아, 그래요? 아.
2: 이를테면은 네. 현금이랑 똑같이 쓸 수 있고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고.
1: 되게 많네?
2: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1: 아, 뭐야. 나만 5만 원이 아니고 같이 5만 원인 거예요? 아, 이제 치사하게 진짜.
2: 아, 근데 여기가 또 물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싸니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가져가면 네. 푸짐하게 쓸 수 있어요.
1: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맛있게 예, 예. 한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인물이 잘생겼다.
4: 그래요. 피디가 잘생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2: 아 그렇구나. 화면에도 잘 나와야 되는구나. 네. 이거 수영 아닌가?
1: 네.
2: 아, 비트인가? 비트?
1: 비트.
5: 여기다 여기.
6: 안녕하세요.
5: 네.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이거 진짜 맷돌이에요?
6: 맛있겠다 맛있겠다.
5: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걸로 하신 지가?
7: 제가 하신 내가 이거 맷돌 돌린 지가 한 15년
5: 넘. 15년. 와.
2: 이게 지금 콩국이죠 콩국.
5: 네. 서희태. 백태
1: 백태.
5: 아 색깔이 딱 그.
2: 그럼 이걸로 한번 초벌을 갈아서 또 가는 거예요?
1: 아 너무 많이 줘. 조금만 줘 보시지.
7: 네. 아,
1: 이게 가는 거죠?
7: 네. 와.
1: 여기 줄기 같은 건 뭐예요?
7: 아, 우무.
2: 우무,
1: 아, 우무. 진짜 오랜만 본다, 우무도.
2: 이게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
7: 해야 돼. 네.
1: 진짜 고소하다. 간이 딱 돼있네요.
2: 원래 경산동 쪽이 네. 시장 오면 여름에 콩물을 차게 해서 많이 먹어요.
1: 만 원.
2: 어, 만 원.
1: 만 원에 세 개. 와.
2: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네.
1: 와. 여기는 다 직접
2: 맞아 맞아
1: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나 보다.
2: 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농사 네. 지으시는 거니까 확실히 한눈에
1: 와,
2: 봐도
1: 싱싱한 거 같아.
2: 싱싱해.
1: 고추가 이게 크다고? 네. 이야. 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와.
2: 네 오징어 맞습니다. 네.
1: 네.
2: 많이 파세요. 네. 네. 네.
1: 감사합니다.
2: 이야 드디어
1: 와
2: 드디어 발견
1: 그래 배 네. 배.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아유 저희가 이 배를 좀 찾고 있었어요
1: 아이 뭐 오시자마자 배도 이런 걸 오자마자 이런 걸 좀
2: 진해
1: 야 이거 장 보다가 배 차겠다
2: 아, 그러니까
1: 아니 어머니 또...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7: 예.
1: 아 진짜? 이거는 즙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서생배예요?
7: 예.
1: 울산 서생배?
7: 예. 요거는 신고.
1: 예?
2: 신고배.
1: 아 신고배. 아, 배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 배농사 지면 이제 오래됩니다.
1: 올해 한 50년?
7: 한 60년.
1: 60년 진짜요?
7: 제가 19시
1: 집어가요. 네, 와. 87년이니까요.
7: 와, 대단하시네. 300억.
1: 아, 이렇게. 와, 이렇게.
2: 여기 햇배. 햇배.
1: 햇배 바로 나온 거.
2: 단단하면서도 물이 많다.
1: 너무 맛있어. 이거.
2: 아이고.
1: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 이거 만 원.
2: 한 무대기.
1: 한 무대기. 아이,
2: 또 더 주셨어.
1: 아, 진짜 덤 주셨어.
2: 시장, 시장님은 덤이죠, 그죠? 예. 네. 네. 오늘 시장은 진짜 덤 주는 그 재미에 오는 건데, 그죠?
5: 네. 감사합니다. 네.
2: 아, 네, 감사합니다. 네.
5: 건강하시고 고생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확실히 시장에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네. 네,
5: 여기는 또
2: 모종 같은 건데,
5: 모종, 모종을 파네. 네. 아. 안녕하세요.
2: 여기는 또 약간 여기 밥 되는 냄새 나는데?
5: 오, 오 특이하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네. 이게 뭐예요? 고기 호떡?
3: 올스 고기 호떡입니다.
2: 네. 약간 햄버거.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햄버거 같아.
3: 네, 맞아요. 네.
5: 잡채?
3: 잡채, 고기 잡채.
5: 잡채인데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커.
3: 맞아요.
5: 네, 한번 드셔보시죠.
2: 자, 일단 맛을 또.
5: 야, 그, 이 바깥이 약간 호떡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다. 뜨거워.
2: 오, 이거 잡채는 약간 중국식 고추 잡채 같은 그런 냄새인데?
5: 맛있어.
7: 맞아요.
2: 그죠? 예.
7: 네.
5: 그러네. 약간 고추 잡채 향이 약간 나면서.
3: 어때요? 맛 괜찮죠?
2: 맛있어.
3: 진짜 맛있죠? 네, 네.
5: 그니까 여기는 네. 농산물이 좋으니까 따로 시장 안 봐도 여기서 보고 바로
3: 네, 와서 맞아요.
5: 떨어지면 또 와서 바로 하고 야 이건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좋네. 최고급 슈퍼가드 이런 거 없잖아.
3: 네, 없어.
5: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네.
3: 없습니다 진짜로.
5: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예. 기운을 또 드립니다 저희가.
3: 어떻게 드립니까?
5: 잘 드시라고.
3: 아 진짜?
5: 잘 드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2: 아, 시장 인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야.
5: 와,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주시고.
2: 네, 그리고 계속 뭘 더 주시려고 해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5: 한 바퀴 돌았는데 배가 불러. 그러니까.
2: 근데 또 여기 왔으면 네. 옹기 구경을 안 하면 안 돼요.
5: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러니까. 옹기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2: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 데 큰 역할을 한 옹기 네. 보고 가야 되니까. 와. 여기 가면은 이제 옹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있대요.
5: 와, 그러면은 진짜 옹기, 여기 있는 옹기야말로 이제 울산에 또 진면만 볼 수 있겠다.
2: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네. 중심이었던.
5: 아, 그렇죠. 여긴가 본데?
2: 여기네.
5: 아, 여기네. 전통 옹기
2: 직판매장.
5: 직판매장. 아. 안녕하세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더운데.
7: 연예인 이제.
5: 와, 이게 옹기예요? 그럼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8: 아니고 네. 우리 아저씨가 젊을 때 네. 옹기 만드는 대장 일을 했는데 이제 나가만 애가 올게 85 일이 되니까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2: 아 이거 또 힘이 있어야 이걸 또.
5: 그럼 지금은 안 만드시고?
8: 지금 안 만들어요.
5: 그럼 예전에 남편분께서 이걸 다 만들었었어요? 예, 예.
2: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이거 만드시는
8: 이거는
2: 거예요?
8: 저는 이렇게 일해주고 임금비를 옹기 만들어주면은 월급 자체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일해주는 값에 옹기를 받아가 집에 재놨다가 이제
2: 아 집에 재놨던 거 계속 파시는 거예요?
8: 네, 팔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5: 야 여기가 예전에는 이 옹기가 가장 유명했었던 거예요?
8: 예, 한 60년 다 돼 가요.
5: 아, 60년.
8: 그럴 때 이제 한참 여기 옹기 공장이 억수로 왕성했거든요.
5: 아,
8: 남창의 역에는 전기불도 없을 때 거기는 이제 발동기 일하가 전기불도 다 돌아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양기를 접어드니까 이제.
5: 그래요. 이런 거는 뭘 넣나?
2: 이거 이제 식탁 위에 올려가지고
5: 아 식탁 위에 올려 아 네, 소금이나
2: 장을 덜어가지고 아, 이제 김치 같은 김치 깍두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면 운치 있지.
5: 맛있겠는데? 나 혼자 집에서 있어. 여기다가 김치 내 것만 따로 먹을까 보다.
2: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5: 그러네. 요새 닭가슴살에 김치 먹는데.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8: 그거 하나에 큰 거는 10,000원 적은 건 8,000원.
5: 이거 8,000원?
8: 예.
5: 그럼 이거 만 원짜리로 요거 하나만
8: 네 보내드릴까요?
5: 여기 안에 10,000원 들어있어요. 네 상품권. 네. 아유.

퍼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Smart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Paccom Korea,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printed materials. Also, we look into Samyang Metal, a maker of premium piping materials for ships. And we explore Daehae Food, which produces jjukgal, or Korean traditional salted seafood that is fermented in toggul, or underground cave.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led the printing industry by developing sophisticated skills and sensuous designs. Paccom Korea has offered total solutions for the fields of printing and binding. Thanks to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We look into Paccom Korea, whi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global market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Paccom Korea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based on the professional craftsmanship and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accumulated experience, it has increase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2: Paccom Korea는 기획에서부터 인쇄, 후가공, 재본, 그리고 전 세계로 배송까지 해결하며 결과물의 6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디지털 정밀 제어기술, 즉 칼라 매니지먼트 시스템, 최첨단 설비와 전통 장인 정신을 결합해서 아날로그 옵셋 인쇄에서부터 디지털 인쇄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 가능한 회사이며 국내 순수 인쇄물 수출 기업으로 최초로 2천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검증된 회사입니다.
1: The firm has produced high-end printed materials, which require precise printing as well as color management skills. Premium calendars and hard-covered products for people's daily life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Also, the company has recently developed pop-up books and eco-friendly packages to cope with the latest market trends.
3: 패컴 코리아는 인쇄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전부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고급 아트북, 사진집, 아동용 팝업북, 양자 및 무성 단음봉 외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패키징, 캘린더, 다이어리, 카탈로그 등은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에 잡았을 때 감동을 주는 인쇄물,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의 깊이, 후가공의 디테일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는 하이엔드 인쇄물에서 패컴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유수 출판사와 브랜드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또 고품질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쇄와 재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The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The firm has built its own infrastructure for ultra-precision digital printing skills as well as coating and post-processing technologies. By collaborating the cutting-edge automation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printing sector.
4: 인쇄 재본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원자재 품질 및 관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현장 관리입니다. 패컴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추진해왔고, 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은 불량 감지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자동화된 요소와 유관 검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생산 개수 단위로 랜덤 샘플을 선별해 각 생산 라인의 기장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총괄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생산 과정 단계마다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ince 2021 to increase productivity. By crea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t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improve the current smart factory system.
5: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공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페콘코리아의 해외 수출의 주된 생산품 중의 하나인 캘린더 제품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하여 생산 자동화율이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에 이점을 지닌 해외 업체의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 Pecom Korea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inting and binding 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sensuous designs.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technologies, obtained related certificates, and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6: Pecom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는 인쇄재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수십 가지의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키트로 조립해 생산해내는 작업이라던가 상업 인쇄 외에도 패키징 분야에 전문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장비 라인을 구입해 조립하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과정의 지속적인 자동화 그리고 AI 접목 역시 연구소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적화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 The company has achieved overwhelming revenue in the Korean market, and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 field. By expanding overseas branches, the firm is planning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global clients.
2: 저희 페콤의 비전은 한국 인쇄 문화의 전통을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이것이 페콤의 길입니다. 인쇄된 종이 한 장에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 담깁니다. 페콤 코리아는 지난 28년간 한국의 손끝 기술을 세계에 새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메이드 바이 페콤이 세계 최고 품질이 보증서가 되도록 끝까지 인쇄 한 길을 걷겠습니다.
1: Pecom Korea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로는 다양한 규격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파이프 피팅류, 엘보, 레디샤, 티 등과 환봉으로 제작되는 프린지류 및 여러 가지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1: Precise cutting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of the company. After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based on the designs, the shaping stage is carried out with the press machines. Thanks to the proper processing facilities and advanced skills of workers, premium products can be produced.
2: 저희는 원소재 단계부터 화학 성분과 불순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이 요구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 관리입니다. 성형 및 단조 금형은 제품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도품 확인을 통해 형상과 치수를 점검하고 공정 중에도 금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균일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Samyang Metal has introduced MES and ERP solutions to manage the production data more systematically. It has carried out the laser marking process before the pack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better track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unnecessary inventory has decreased and the accuracy level of the delivery process has increased.
3: 2017년경 처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면서 MES ERP 시스템을 도입했고 3종 OS 활동을 통해 현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오면서 점차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요소이기 때문에 입출고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checked the product quality with a variety of different testing device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strength, hardness, and thickness tes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Also, the firm has boosted studie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The company has especially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surface treatment stage.
4: 저희는 품질 안정성과 고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과 생산 공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드노, 카타르 에너지, 아람코와 같은 중동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보증 체계를 엄격...
1: By putting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the firm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Instead of depending on a specific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expand the supply chain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make innovative attempt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5: 삼양금속공업의 경영 방침은 첫 번째, 인간 존중 경영, 사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생산과 작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무죄의 사업장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 품질 혁신 경영,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 감동 경영, 철저한 납기 준수와 책임 있는 대응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시장 선도 경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금속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 Samyang Metal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as

0: Premium ingredients and years of perseverance are necessary to produce high-quality jjokbae, or traditional Korean salted and fermented seafood.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arried 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n its own togu, or underground cave. Tahe Food has produced premium jjokbae with its traditional method and patience. Gyeo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low-salt jjokbae to cope with the latest trends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operated modernized production facilities to enhance safety and hygiene control. And the products with savory tastes have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1: 다해 식품은 30여 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인 젓갈만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직원분들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의 안정을 발판 삼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수산 발효식품인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perated its own underground cave, which can keep the products at a steady temperature. And 젓갈 can be fermented slowly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As the optimal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can be maintained, a stable fermentation environment can be formed. As a result, the original tastes and flavors of the products can be maintained and improved. Also, the deep and savory tastes of the company's 젓갈 products can be completed.
2: 토굴은 천연 저온 저장고라고 불릴 만큼 젓갈을 숙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내내 14도의 일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어 토굴에서 젓갈을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젓갈 고유의 감칠맛이 깊어집니다. 젓갈 중에서 황석어, 멸치, 갈치, 밴댕어젓 등 생선으로 만든 젓갈을 주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0: Under its own brand, 자연다감, the firm has produced green tea small octopus 젓갈 and green tea squid 젓갈 with a low-salt green tea seasoning. The unique fishery smell of 젓갈 has been reduced and a clean taste has been improved. Also, it has developed small packages that consumers can enjoy more conveniently.
2: 저희 다해식품의 대표 제품인 녹차 양념 젓갈은 젓갈 특유의 비린 맛과 짠맛을 낮추고 감칠맛과 깔끔한 맛을 높여서 호불호가 강한 젓갈의 단점을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전통 숙성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생산시설에서 발효하여 특유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또한 액젓은 지하 숙성 탱크에서 최소 2년 이상 발효 숙성하여 깊고 진한 향과 맛이 좋습니다. 특히 황석어 액젓은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utomation facilities to manage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It has introduced stirring machines for the production of seasonings. The ingredients can be mixed more rapidly and evenly, so the production time has been reduced.
3: 다해 식품은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물질 선별과 금속 검출, 염도 관리 등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품질 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0: Thai food has improved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increased the work efficiency. By checking the status board in real time, it can manag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more systematically.
1: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이나 작업 동선, 공간 활용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팀과 함께 생산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작업 동선을 개선하고 설비와 저장 공간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액젓 작업장의 경우 충진 설비와 저장 탱크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작업 환경과 위생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 By launching its own global brand, the firm has developed various solutions that can better promote the excellence of 젓갈. Also, it has developed new items like salted Polack Low Pesto as part of an effort to popularize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By constantly carrying out researches, the company has led the latest trends in the fermented food industry.
2: 다의 식품은 전통 젓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젓갈 특유의 짠맛을 줄이기 위한 저염 제품 개발과 함께 멜젓 소스와 같은 다양한 피싱 소스 제품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식문화가 다른 해외 소비자들이 젓갈을 반찬의 개념보다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다가가기 위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씨암을 론칭해 명란젓 페스토와 같은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0: Thai Food has actively provided the products to the Korean super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as well as through online platforms to gain more ground as a B2B brand. By achieving stable sales in the Korean market, the firm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What is more, it has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and made innovative attempts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 다이식품은 전통 젓갈의 발효 비법을 고수하면서도 건강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개발로 수산 발효식품 전문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30여년간 쌓아온 젓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hai food has maintained the deep taste of traditional 젓갈 and applied modernized technologies to better promote the product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1: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0: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
1: 고래.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2: 야, 이 안에 대상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려고 생각 못 했네요. 와.
0: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3: 네, 실제.
0: 실제요?
3: 네.
1: 와, 집과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0: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 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이게 진양궁.
1: 네, 진양궁.
0: 네, 하늘 속에 있던 진양궁.
1: 와, 진짜 크다.

0: 아니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1: 아이고.
2: 그래도 비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2: 아유 반갑습니다.
3: 오빠 친구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0: 네. 어디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3: 저는 오늘 중구 대표 관광지인 함얼루를 안내해드릴 관광 가이드 울산 큰애기입니다.
0: 네, 아, 울산 큰애기.
3: 아 저는 네. 울산 중구 대표 캐릭터이자 네. 관광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아 7급이면 높은 건데.
3: 뭐 그렇죠.
0: 7급 공무원이요?
3: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일할 때도 항상 이거 쓰고 가시는 거예요?
3: 아 그럼요. 아,
0: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이네?
3: 아, 이 아니, 제가 얼굴인데.
2: 이 캐릭터가죠.
0: 아, 이거, 아, 그렇지.
3: 제가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네. 아,
2: 예. 함얼루가 해맞이를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3: 아, 여기서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네네. 저희 함얼루는 달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서 함월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울산 공업단지, 동쪽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인 울산 대교,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남 알프스까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제가 함얼루 또 소문을 들은 게 이게 또 울산 칠경 중에 하나래요.
0: 그렇죠.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3: 누가 위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뭘 이렇게 하고 뭐 약간
3: 올라가서 구경해 보세요.
0: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저희 안내.
3: 아 예,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우리 큰애기 따라서.

0: 덩덩덩덩 제자리 미더 쿵 제자리 쿵
1: 어.
2: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와 잠시 넋을 잃고 봤어요.
3: 의상도 너무 예쁘고.
1: 네.
3: 이게 지금 처용.
2: 처용무.
1: 아 처용무. 네. 아.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2: 아,
1: 처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거기서 약간 따와서 네. 뭐 그래서 저 살짝 알기만 하는데 네. 전혀 다른 거네요, 장르가 네. 저랑.
3: 이 춤이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4: 우리의 역사를 어른 얘기의 문헌을 뒤져보면 뭐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신라 흥건왕이 울산 계엄포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무가 끼고 앞에 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제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니까 신하가 아래 길을 동해 용왕이 노해서 그러니 이게 좀 그걸 빌어주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그룹이 다 그치고 이제 길을 터가지고 딱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최영무가 천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만큼 네. 활성하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1: 유네스코
4: 예 이게 지금
0: 한국 춤 중에 유일하게 네. 등재된
1: 아,
0: 춤이 최영무예요.
1: 네. 아, 다른 춤은 아닌데?
0: 안 돼요. 네네.
1: 근데 원래 남자가 하는 걸로?
0: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예전 문헌들을 보면 여자들 또 고려 신라시대 때는 또 여자들이 대빵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 지금도 다 여성분들만?
0: 네 저희 보존회가 남자도 있지만 지금은 여자들만
1: 많아서 보존회가 있어요?
0: 네.
4: 처용무
0: 보존회가 서울에 중앙에 이제 국가무형유산 해가지고 처용무 보존회가 있고 울산에 이제 울산 지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울산 지부.
3: 이게 처용탈.
4: 네.
3: 탈.
0: 좀 닮아.
4: 좀 써보실래요? 안 써보실래요?
0: 좀 닮으셨어요.
3: 아니 이게 지우 씨 얼굴인데?
4: 한번 써보세요.
1: 아 많이 닮았네. 귀엽네.
4: 너무 잘하십니다.
1: 아 그래요. 이게 애굽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탈 이 모양을 좀 이렇게 하는
0: 네.
1: 건가요?
0: 네. 그게 피부색을 보시면 팥죽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왜 동짓날에 팥죽 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군을 쫓는 이제 팥죽색 피부에 여기 복숭아의 일곱 가지 의미는 또 수명장수를 바라는 거고 여기 또 모란꽃 옆에 두 송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부귀영화를 누리자라는
1: 모란꽃.
0: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낸.
1: 그럼 귀걸이는?
0: 귀걸이는 옛날 귀족들이.
1: 아, 귀족들이
0: 네,
1: 있으니까.
0: 신라시대 때 화랑.
1: 아, 그 네. 신라시대 때는.
0: 그래도 그래서 인물이 이게 학급이 아닌 저 귀족이라는 의미.
3: 그래서 보면 그 신라 향가 중에
0: 네.
3: 세벌 발기 달에 밤들이 운이다가
0: 네.
3: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가라리 내히어라 아. 그 처용가가 있잖아요.
1: 처용가 네.
3: 그거랑도 지금 연관이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맞아요.
1: 저희 한번 조그만 동작 간단한 거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0: 네. 그러면 한삼을 전달해드리고 네. 제가 먼저 앞에 서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무를 하는 거에서 처용무는 관용을 하고 포용을 하는 이런 진지적인 인물이라서
1: 관용과 포용.
0: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주먹을 쥡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 끝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또 한 번 더 하고, 둘, 셋, 뒤로 크게 한 발. 뒤로, 여섯, 그래서 어깨 하나 메고 같은 발, 같은 손을 듭니다. 네, 그래서 뒤를 보고 한번 뿌리고, 뒤로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보고 뿌려요.
3: 뿌려요. 이게 어렵다.
0: 발 내리고. 뿌리고 허리손 하고 왼발을 들고요 하면서 이 손을 맵니다. 매고 정면을 보고 돌아서 다시 앞에 뿌리고 앞에 뿌리고 둘, 셋, 넷, 다섯 정리를 하는 겁니다.
5: 되게 어려워.
0: 네. 방향이 달라지니까.
3: 약간 우리 그 옛날에 송검수 16개 동작에 좌표 우표
0: 그런 거 맞는데 이 손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배꼽까지 배꼽
6: 이발을 들으셨잖아요. 이발을 놓고 가면서
0: 쭉 밀어서
6: 이발이 딸려와야 돼요.
0: 쭉 가고
6: 딸려와야 또 왼발을 들거든. 또 한번
1: 어려워.
0: 그러면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Listen and repeat.
1: 아까 배운 거.
0: 네, 도드리 장단에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뒤로. 네, 다섯. 뒤로.
4: 뒤로.
0: 하나, 둘, 셋.
4: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
0: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네, 다섯,
4: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왼발 들고.
0: 셋,
4: 넷, 다섯,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왼발 들고.
0: 넷, 뒤로.
4: 오른발 들고.
0: 뒤로. 하나,
4: 왼발 들고.
0: 넷, 넷.
4: 자, 오른발 들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0: 오른발 들고.
4: 오른발 들고 왼손 어깨 메고 휘리.
0: 하나, 둘, 셋. 네,
4: 다섯, 여섯.
0: 잘하셨습니다.
4: 어디 보니까 알려주시니까 어때요? 어디 보니까 더 힘들죠? 야,
1: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라인이 살아요.
3: 마음가짐이 네, 달라요.
1: 라인이 삽니다.
3: 아, 근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이 섬유유연제 냄새가 좋아. 빨래를 잘 하셨어. 눅눅한 냄새가 아니야.
1: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저희가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에이씨.

0: 와, 여기 남창 옹기종기 시장?
1: 일단 이름이 예쁘죠. 옹기종기 시장.
0: 이게 시장에 꼭 와야 돼요. 그 지역에 가면 시장에 가야 돼요.
2: 맞아요. 여기가 옹기종기 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옹기랑 연관이 있어요.
0: 네. 옹기종기니까 그냥 옹기종기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 그게 이 인근에 네. 그 외고산 옹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옹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0: 야.
2: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옹기를 원래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
0: 아~
2: 이름에 아예 옹기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옹기종기 모인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옹기종기. 네. 뭐. 아~
2: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 네. 가는 날이 장날.
0: 가는 날이 장날.
2: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0: 오늘 장날?
2: 네. 3일하고 8일 여기 딱 장이 열려요.
0: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시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목포에 살 때부터 장 되면 무조건 장을 가야 돼요.
2: 시장이 또 먹을 것도 많아. 많고 볼 것도 많고.
0: 네. 네. 와.
2: 그러니까.
0: 근데 우리가 좀 네. 이렇게 그래도 좀 여기 왔는데 또
2: 아 여기 또 상인회에서
0: 아 상인회에서
2: 시장을 좀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0: 아, 알 계시네.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네네네.
0: 이중이죠.
2: 네네네.
0: 와,
3: 저희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2: 100년이요?
3: 네. 1916년부터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뭐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어갑니다.
0: 아,
3: 안에 들어가시면 예.
0: 네.
3: 엄청나 넓고 웅장하고 지금도 뭐 현대 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아 시장에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사게 돈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바로 옹놀이 상품권.
0: 오, 거봐. 이게 제가 냄새는 잘 맡아요. 네.
2: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건데.
0: 아 그래요. 아.
2: 이를테면은 네. 현금이랑 똑같이 쓸 수 있고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고.
0: 뒤집었네.
2: 그러니까 이게 5만
0: 아,
2: 원.
0: 뭐야? 나만 5만 원이 아니고 같이 5만 원인 거예요? 아, 이제 치사하게 진짜.
2: 아, 근데 여기가 또 물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싸니까.
0: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가지고 가면 푸짐하게 쓸 수 있어요.
0: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걸로 한번 예, 맛있게 예, 한번 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인물이 잘생겼다.
0: 그래요. 피디가 잘생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2: 아 그렇구나. 화면에도 잘 나와야 되는구나.
0: 네.
2: 이거 중국 아닌가?
0: 네.
2: 아, 비트인가? 비트?
0: 비트. 여기다 여기
2: 안녕하세요.
0: 네.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이거 진짜 맷돌이에요?
2: 맛있겠다 맛있겠다.
0: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걸로 하신 지가?
4: 제가 이거 맷돌 돌린 지가 한 15년 넘어.
0: 15년.
2: 이야. 이게 지금 잘하네. 콩국이죠 콩국.
0: 네.
2: 서이태?
0: 백태
2: 백태.
0: 아 색깔이 딱 그.
2: 그럼 이걸로 한번 초벌을 갈아서 또 가는 거예요?
0: 아 너무 많이 줘. 조금만 줘 보시지.
4: 네.
0: 아, 이게 가는 거죠?
4: 네.
0: 와, 여기 줄기 같은 건 뭐예요?
4: 아, 우무.
2: 우무, 우무.
0: 아, 우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우무도.
2: 이게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
4: 네.
0: 진짜 고소하다. 간이 딱 돼있네요.
2: 원래 경산동 쪽이 네. 시장 오면 여름에 콩물을 차게 해서 많이 먹어요.
0: 만 원.
2: 만 원.
0: 만 원의 세 개. 와.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와. 여기는 다 직접
2: 맞아.
0: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나 보다.
2: 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농사 네. 지으시는 거니까 확실히 한눈에 봐도
0: 싱싱한 거
2: 같아. 싱싱해.
0: 고추가 이게 크다고? 네. 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와.
2: 네, 오지오 맞습니다. 네.
4: 네.
0: 많이 파세요.
2: 네. 네.
0: 감사합니다.
2: 이야 드디어
0: 와
2: 드디어 발견
0: 그래 배. 네. 배.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아유 저희가 이 배를 좀 찾고 있었어요.
0: 아이 뭐 오시자마자 배즙 이런 걸 오자마자 이런 걸 좀
5: 진해.
0: 야 이거 장보다가 배 차겠다.
2: 아, 그러니까.
0: 아니 어머니 또...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6: 예.
0: 아 진짜? 이거는 즙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서생배예요?
6: 예.
0: 울산 서생배?
6: 예. 요건 신고.
0: 이 예?
2: 신고배.
0: 아 신고배. 아, 배 농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 배 농사 지금 이제 오래됩니다.
0: 올해 한 50년? 60년 진짜요?
6: 제가 19에 시집오가요.
0: 에이, 와.
6: 87년인가요?
0: 아, 대단하시네.
6: 쌈배랑
0: 아, 이렇게.
2: 와. 이렇게, 여기 햇배. 햇배. 네,
0: 바로 나온 거.
2: 단단하면서도 물이 많다.
0: 너무 맛있어. 아, 좋아. 이거 아이고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거 만 원
2: 한 모대기
0: 아이 또 더 주셨어
2: 아 진짜 덤 줬어 그러니까, 오늘 시장님은 덤이죠 그죠 예. 네. 네. 오늘 시장은 진짜 덤 주는 그 재미에 오는 건데 그죠
6: 네. 아.
2: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하시고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확실히 시장에 나오니까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네 네.
0: 여기는 또
2: 모종 같은 건데,
0: 모종 모종을 파네. 네. 아, 안녕하세요.
2: 여기는 또 약간 여기 밥 되는 냄새 나는데?
0: 어, 특이하다.
2: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네. 이게 뭐예요? 고기 호떡?
7: 울스 고기 호떡입니다.
0: 예. 약간 햄버거.
2: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햄버거 같아.
7: 예, 네, 맞아요. 네.
0: 잡채?
7: 잡채, 고기 잡채.
0: 잡채인데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커.
7: 맞아요.
0: 그냥 한번 드셔보시죠.
2: 자, 일단 맛을 또.
0: 야, 그, 이 바깥이 약간 호떡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다. 뜨거워.
2: 오, 이거 잡채는 약간 중국식 고추 잡채 같은 그런 냄새인데?
0: 맛있어.
6: 맞아요.
2: 그죠, 예.
6: 네.
0: 그러네. 약간 고추 잡채 향이 약간 나면서.
7: 어때요? 맛 괜찮죠?
2: 맛있어.
7: 진짜 맛있죠?
0: 그러니까 여기는. 네. 농산물이 좋으니까 따로 시장 안 봐도 여기서 보고 바로
7: 네, 맞아요.
0: 떨어지면 또 와서 바로 하고 야 이건
7: 맞습니다.
0: 이게 너무 좋네 최고급 슈퍼가도 이런 거 없잖아
7: 네, 없어
0: 야 그거 진짜 너무 좋네
7: 없습니다 진짜로
0: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7: 예.
0: 기운을 또 드립니다 저희가
7: 어떻게 드려요?
0: 잘 드시라고
7: 아 진짜?
0: 잘 드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자 안녕히 계세요
2: 와이파이
7: 멀쩡하세요.
2: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 시장
0: 인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와,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주시고.
2: 네, 그리고 계속 뭘 더 주시려고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0: 한 바퀴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가니까.
2: 근데 또 여기 왔으면
0: 네.
2: 옹기 구경을 안 하면 안 돼요.
0: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러니까. 옹기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2: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 데 큰 역할을 한 옹기 네. 보고 가야 되니까
0: 와.
2: 여기 가면은 이제 옹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하시는 데 있대요.
0: 와, 그러면은 진짜 옹기, 여기 있는 옹기야말로 이제 울산의 또 진미 한번 볼 수 있겠네요.
2: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네. 중심이었던
0: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긴가 본데?
2: 여기네.
0: 아, 여기네. 전통 옹기.
2: 직판매장.
0: 직판매장. 아. 안녕하세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더운데.
8: 연예인 이제.
0: 와, 이거, 이게 옹기예요?
8: 네.
0: 그럼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5: 아니고 네. 우리 아저씨가 젊을 때 네. 옹기 망가는 대장 일을 했는데 이제 나가만 해가 올게 85 일이 되니까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2: 아 이것도 힘이 있어야 이걸 네. 또.
0: 그럼 지금은 안 만드시고?
5: 지금 안 만들어요.
0: 그럼 예전에 남편분께서 이거 다 만들었었어요? 네, 네.
2: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이거 만드시는
5: 이거는
2: 거예요?
5: 저는 이제 일해주고 임금비를 옹기 만들어주면은 월급을 착착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일해주는 값에 옹기를 받아가 집에 재놨다가 앉아.
2: 아, 집에 재놨던 거 계속 파시는 거예요?
5: 네, 파는 거 팔고 앉아 그러는 거예요.
0: 이야. 여기가 예전에는 이 옹기가 가장 유명했었던 거예요?
5: 예, 한 60년 다 돼 가요.
0: 아, 60년.
5: 그럴 때 이제 한참 여기 옹기 공장이 억수로 왕성했거든요.
0: 아, 이쪽에. 아.
5: 남창의 여기는 전기불도 없을 때 거기는 이제 발동기라가 전기불도 다 돌아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양기를 접어드니까 아. 이제.
0: 어, 그래요. 이런 거는 뭘 넣나?
2: 이거 이제 식탁 위에 올려가지고
0: 아 식탁 위에 올려 아 네, 이제
2: 장을 덜어가지고 아, 이제 김치 같은 아. 김치 깍두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어? 운치 있지.
0: 어 맛있겠는데? 나 혼자 집에서 있어. 여기다가 김치 내 것만 따로 먹을까 보다.
2: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
0: 어 그러네. 요새 닭가슴살에 김치만 먹는데. 어 아니,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5: 그거 하나에. 큰 거는 10,000원, 적은 건 8,000원.
0: 이거 8,000원?
5: 예.
0: 그럼 이거 10,000원짜리로 이거 하나만.
5: 네, 보내드릴까요?
0: 여기 안에 10,000원 들어있어요. 네, 상품권. 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힘든 시기를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in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0: self-destruct.
1: 아, 어렵네.
2: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3: 선생님.
4: 네.
3: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4: 아, 치열했죠.
3: 얼마나 좋아요.
4: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3: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4: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3: 전통 낚싯바늘.
4: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3: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4: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3: 이게 바늘이에요?
4: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3: 네. 삼봉낙.
4: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3: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4: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3: 오봉낙이란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4: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3: 홀치기 낚시하는
4: 그렇죠, 낚시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3: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4: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에 전통
3: 아 이건 진짜
4: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4: 네, 그렇죠.
3: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4: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3: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4: 그걸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3: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4: 그렇죠.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3: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4: 그렇죠.
5: 이게 무슨 소리야?
4: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3: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4: 네. 네, 좋습니다.
3: 가보실까요?
4: 네.
2: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4: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3: 네.
4: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3: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4: 잘 보세요. 보여요.
3: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쳐야 뭘 수심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3: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4: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3: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예요?
4: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3: 그러면
4: 이렇게 보이잖아요.
3: 이런 식으로 보고.
4: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3: 네, 보입니다. 네,
4: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3: 네.
4: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3: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3: 아.
4: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3: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4: 어? 지나가다.
0: 어림도
4: 원리는 알겠죠?
3: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4: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3: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싯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네.
4: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3: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4: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0: 입만 벌리면?
3: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4: 근데 이거 네.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3: 그러니까요.
4: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5: 앉으세요.
3: 오! 걸었어. 걸었어.
4: 잡혔어요.
3: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4: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3: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4: 오!
6: 장어다.
4: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 아, 오, 터는데요?
4: 오!
3: 제대로 터는데?
4: 오!
3: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4: 오!
3: 쏘가리. 쏘가리.
4: 대박.
3: 와, 쏘가리가 나오네.
4: 이거 뜰채 없죠?
3: 잠깐만요, 잠깐만요. 응. 아, 들어 올릴게요. 응.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4: 응.
3: 이제 끈으로 네 그거 보여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이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오.
1: 아.
0: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거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2: 장난 아니야.
0: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2: 이거 진짜 맛있네.
1: 진짜 맛있네.

0: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가야금 연주자 조은솔입니다.
1: 조은솔 연주자와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거는 2018년도 이제 조은솔 씨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강사 신분이었는데 그 여러 명이 함께 듣는 정화 클래스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얼굴을 직접 보게 됐고 사실 이제 첫 만남은 그때였지만 정말 어떤 끈끈한 사제의 뭐 정이 쌓였다거나 하는 거는 2020년 무렵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도 다 뭐 셧다운이 돼서 어떤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조은솔 학생이 이제 자기 예능 기회를 일취월장시키기 위해서 대회 출전을 이제 그때 염두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하고 싶은 대회에 있는 과제곡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말 조금씩 조금씩 만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운 좋게도 결과가 온나라 국악경연대회라고 하는 국립국악원 주최 대회에서 가야금 부문 금상, 1등상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저도 보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걸 이뤄냈다는 게 참 대견하고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주들 같이 준비를 하면서 보통 얘기는 아니구나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사제의 정을 이제 그때부터는 쭉 쌓게 되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벌써 만나게 된 지가 벌써 한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를 처음 듣는 분들은 판소리 전공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목소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판소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국악학원에 판소리를 배우러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학원에 가서 제 눈과 귀를 사로잡은 건 가야금이었어요. 학원 입구에 있는 가야금을 보게 됐는데 그 악기에서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연주하는지도 모르는 악기를 가지고 혼자 한참을 가지고 놀다가 상담을 마치시고 엄마 나오시자마자 이 악기를 전공하고 싶다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파가 체육삼류 가야금 산조예요. 판소리의 가락을 모태로 하고 있고 음향과 문답의 관계를 가진 남성적인 산조예요. 제가 국악방송에서도 연주했듯이 제가 평소에도 가장 많이 연습하고 있고 또 가장 자신 있는 유파이기도 합니다. 전통 산조 외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황병기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남도환상곡이라는 곡이에요. 전통적인 색채를 잘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잘 가미되어 있는 곡입니다. 남도민요 특유의 극적인 표현과 흐름이 12연 가야금만의 특징을 잘 잡아낸 곡이어서 제가 평소에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1: 어떤 작곡가가 어떤 과제를 맡기더라도 본인이 그걸 다 해석을 해내서 연주를 하는 모습에서 아 단순히 만들어진 이미지적인 연주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실이 있는 연주자다. 그런 면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제가 교육했던 학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뛰어난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주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조은솔 학생은 지금 뭐 준프로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 커나가는 새싹같은 이제 전문 연주자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0: 지난 2023년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이 2030 세계 박람회의 한국 대표 홍보대사로 선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청와대와 프랑스 문화공연에 가게 됐어요. 우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세계 박람회 기구 분들을 환영하는 만찬 자리에 초청받아서 국빈과 외빈 그리고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신 조수미 선생님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문화 공연이었는데 당시에 에펠탑 앞에 트로카데로 광장, 센느강을 가로지르는 생루이 브릿지 같은 프랑스 파리의 유명 랜드마크에서 3일간 버스킹 형태로 진행했어요. 곡은 우리나라의 그런 K 한류 열풍을 잘 반영해서 대한민국 전통 콘텐츠들을 잘 활용한 곡들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을 위한 샹송 메들리 등으로 구성을 했고 8월에 공연 이라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환호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에펠탑 광장을 가득 메웠던 아리랑을 연주하는 순간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악 클래식 앙상블 화수목은 불화, 물수, 나무목 이렇게 자연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름을 지은 팀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가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과 해금 그리고 서양의 클래식 악기인 첼로와 피아노의 양상블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하는 무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층도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공연을 준비할 때 무대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층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다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으로 편곡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귀빈들이 이제 오신다 하면 그 나라의 전통 민요를 편곡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맞춤형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다른 공연이랑은 조금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우선 콜롬비아에 가서 가야금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우선 현지 학생들 모두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었어요. 가르쳤던 학생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학생이 있는데 첫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지난 수업 때 배운 그 내용을 한국어로 모두 노트에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가야금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배우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께서 와서 제 오랜 꿈을 이뤄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1: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서울 가야금 그렸죠. 주셨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선생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1: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4: 제발 우리를 잊지 마세요. 콜롬비아에 다시 오세요.
5: 한국에서 만날 거예요.
6: 다음에 한국에 봐요.
0: 그 학생을 통해서 교육에는 누군가의 꿈이 담겨 있고 희망이 실려 있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연주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수자로서의 책임감이 선행되어야 우리 음악이 더 널리 알려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문화와 언어, 인종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온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내 가야금 대표 주자로 전통원 교수님들과 함께 독일 공연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이제 독일의 폴크방 예술대학교 교수진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갔었어요.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라고도 불리는 필하모니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야금 연주자로서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건 저에게도 늘 설렘을 주는 동시에 조금 무거운 책임감도 따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낯설고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전달자의 역할로 무대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곡 연주할 때마다 최대한 우리 음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와 한을 온전하게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야금밖에 몰랐던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로 악기를 잡게 되면서 취미로 가야금을 연주한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금호영재 콘서트를 준비를 했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1시간가량의 공연을 혼자 준비를 하면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배포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저에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서 또 다시 무대에서 혼자 연주를 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국고 목명제라는 연주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야금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운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예종에 가고 나서도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 또 전문사까지 입학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아요. 한예종 전통원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저의 음악적인 방향성을 잡아준 결정적인 곳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고 제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게 학교가 늘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 자신도 제 음악도 한층 더 단단해졌고 한예종은 저에게 있어서 배움을 주는 공간을 넘어서 저를 진짜 창작자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해준 그런 곳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은 소리는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소리예요. 특히 가야금은 손끝의 힘과 터치 그리고 농연, 식임새 이런 하나하나에 따라서 같은 음도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의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녹아있어야 좋은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듣는 이들에게도 제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 역시 저만의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 이제 전문사 과정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졸업 연주를 앞두고 그다음에 저희는 졸업 논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연구 활동 기간을 이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솔 씨가 예종에서부터 지금 한 7, 8년 됐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가야금을 공부해 온 지는 거의 10몇 년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기 예능 이제 실기에 치중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좀 이론적인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전문사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사회로 전문 연주에서 나갈 텐데 그 활동과 별개로 박사 과정 같은 다른 학교를 통해서 그 좀 더 너머에 있는 학문적인 음악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 이 진정한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단순한 음악뿐만이 아니라 음악 안에 녹여있는 역사와 그 철학적인 부분까지 겸비를 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저는 오래 연주하고 또 오래 사랑받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기억과 마음 속에 울림을 주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정말 따뜻한 지도와 조언 아끼지 않아 주신 한예종 전통원 가야금 김형섭 교수님께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이어가는 국악인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좋은 소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가야금 연주자 좋은 소리였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Paccom Korea,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printed materials. Also, we look into Samyang Metal, a maker of premium piping materials for ships. And we explore Daehae Food, which produces jjukgal, or Korean traditional salted seafood that is fermented in togul, or underground cave.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led the printing industry by developing sophisticated skills and sensuous designs. Paccom Korea has offered total solutions for the fields of printing and binding. Thanks to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We look into Paccom Korea, whi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global market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Paccom Korea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based on the professional craftsmanship and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accumulated experience, it has increase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2: Paccom Korea는 기획에서부터 인쇄, 후가공, 재본, 그리고 전 세계로 배송까지 해결하며 결과물의 6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디지털 정밀 제어기술, 즉 칼라 매니지먼트 시스템, 최첨단 설비와 전통 장인 정신을 결합해서 아날로그 옵셋 인쇄에서부터 디지털 인쇄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 가능한 회사이며 국내 순수 인쇄물 수출 기업으로 최초로 2천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검증된 회사입니다.
1: The firm has produced high-end printed materials, which require precise printing as well as color management skills. Premium calendars and hard-covered products for people's daily life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Also, the company has recently developed pop-up books and eco-friendly packages to cope with the latest market trends.
3: 패컴 코리아는 인쇄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전부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고급 아트북, 사진집, 아동용 팝업북, 양자 및 무성 단음봉 외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패키징, 캘린더, 다이어리, 카탈로그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에 잡았을 때 감동을 주는 인쇄물,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의 깊이, 후가공의 디테일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는 하이엔드 인쇄물에서 패컴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유수 출판사와 브랜드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또 고품질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쇄와 재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The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The firm has built its own infrastructure for ultra-precision digital printing skills as well as coating and post-processing technologies. By collaborating the cutting-edge automation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printing sector.
4: 인쇄 재본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원자재 품질 및 관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현장 관리입니다. 패컴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추진해왔고, 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은 불량 감지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자동화된 요소와 유관 검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생산 개수 단위로 랜덤 샘플을 선별해 각 생산 라인의 기장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총괄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생산 과정 단계마다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ince 2021 to increase productivity. By crea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t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improve the current smart factory system.
5: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공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패콘코리아의 해외 수출의 주된 생산품 중의 하나인 캘린더 제품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하여 생산 자동화율이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에 이점을 지닌 해외 업체의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 Pecom Korea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inting and binding 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sensuous designs.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technologies, obtained related certificates, and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6: Pecom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는 인쇄 제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수십 가지의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키트로 조립해 생산해내는 작업이라던가 상업 인쇄 외에도 패키징 분야에 전문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장비 라인을 구입해 조립하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과정의 지속적인 자동화 그리고 AI 접목 역시 연구소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적화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 The company has achieved overwhelming revenue in the Korean market, and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 field. By expanding overseas branches, the firm is planning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global clients.
2: 저희 페코모의 비전은 한국 인쇄 문화의 전통을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이것이 페코모의 길입니다. 인쇄된 종이 한 장에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 담깁니다. 패컴 코리아는 지난 28년간 한국의 손끝 기술을 세계에 새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메이드 바이 패컴이 세계 최고 품질이 보증서가 되도록 끝까지 인쇄 한 길을 걷겠습니다.
1: Pecom Korea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developing leading edge technologies.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Korea has been a world-leading shipbuilder and gained recognition, especially in the fields of eco-friendly and highly value-added shipbuilding industries. Tools and materials like pipes, engines, and electronic components are necessary elements for the operation of ships. Samyang Metal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piping materials, which play a core role for different types of ships. We introduce Samyang Metal, which has provided high-quality components and given a boost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Samyang Metal is located in Sahagu, Busa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copper alloy pipe fittings for ships and plants.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achieving global certifications, the firm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삼양금속공업은 창립 후 37년간 비철금속 관위험세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기업입니다. 창립 이래 구리, 니켈, 합금, 배관제 한 분야에 집중하며 조선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한 길을 걸어온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0: Pipe fittings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Pipe fittings can move seawater, freshwater, fuel, and lubricating oil more safely. As the products are made with copper-nickel alloys, it can maintain improved performances even under a seawater environment. The advanced quality of the company's products has earned it trust in the shipbuilding sector.
2: 저희 제품 소재는 카파, 니켈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쿠니 제품은 바닷물의 내식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선박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발라스트 라인, 소화 라인, 냉각 라인 계통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로는 28인치부터 작게로는 2분의 1인치까지 다양한 규격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관 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피팅류, 엘보, 레디샤, 티 등과 환봉으로 제작되는 프렌즈류 및 여러 가지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0: Precise cutting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of the company. After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based on the designs, the shaping stage is carried out with the press machines. Thanks to the proper processing facilities and advanced skills of workers, premium products can be produced.
3: 저희는 원소재 단계부터 화학 성분과 불순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이 요구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 관리입니다. 성형 및 단조 음영은 제품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도품 확인을 통해 형상과 치수를 점검하고 공정 중에도 금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균일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Samyang Metal has introduced MES and ERP solutions to manage the production data more systematically. It has carried out the laser marking process before the pack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better track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unnecessary inventory has decreased and the accuracy level of the delivery process has increased.
4: 2017년경 처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면서 MES ERP 시스템을 도입했고 3종 OS 활동을 통해 현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오면서 점차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요소

0: 위해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과 생산 공정 개선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이를 품질 보증 체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드노, 카타르 에너지, 아람코와 같은 중동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보증 체계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1: By putting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the firm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Instead of depending on a specific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expand the supply chain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make innovative attempt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2: 삼양금속 공업의 경영 방침은 첫 번째, 인간 존중 경영, 사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생산과 작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무죄의 사업장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 품질 혁신 경영.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 감동 경영. 철저한 납기 준수와 책임 있는 대응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시장 선도 경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금속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 Samyang Metal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as a leading business in the global piping materials market.

0: Premium ingredients and years of perseverance are necessary to produce high-quality jjokbae, or traditional Korean salted and fermented seafood.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arried 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n its own tokul, or underground cave. Tahe Food has produced premium jjokbae with its traditional method and patience. We explore Tahe Food,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maintain the original flavors of ingredients without using artificial additives. Tahe Food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low-salt jjokbae to cope with the latest trends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operated modernized production facilities to enhance safety and hygiene control. And the products with savory tastes have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1: 바해식품은 30여 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인 젓갈만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직원분들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의 안정을 발판 삼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수산 발효식품인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perated its own underground cave, which can keep the products at a steady temperature. And jjokbae can be fermented slowly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As the optimal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can be maintained, a stable fermentation environment can be formed. As a result, the original tastes and flavors of the products can be maintained and improved. Also, the deep and savory tastes of the company's jjokbae products can be completed.
2: 토굴은 천연 저온 저장고라고 불릴 만큼 젓갈을 숙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내내 14도의 일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어 토굴에서 젓갈을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젓갈 고유의 감칠맛이 깊어집니다. 젓갈 중에서 황석어, 멸치, 갈치, 밴댕어젓 등 생선으로 만든 젓갈을 주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0: 가지고 있습니다.
1: Under its own brand, 자연다감, the firm has produced green tea small octopus 젓갈 and green tea squid 젓갈 with a low salt green tea seasoning. The unique fishery smell of 젓갈 has been reduced and a clean taste has been improved. Also, it has developed small packages that consumers can enjoy more conveniently.
0: 저희 다혜식품의 대표 제품인 녹차 양념 젓갈은 젓갈 특유의 비린 맛과 짠맛을 낮추고 감칠맛과 깔끔한 맛을 높여서 호불호가 강한 젓갈의 단점을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전통 숙성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생산시설에서 발효하여 특유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또한 액젓은 지하 숙성 탱크에서 최소 2년 이상 발효 숙성하여 깊고 진한 향과 맛이 좋습니다. 특히 황석어 액젓은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utomation facilities to manage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It has introduced stirring machines for the production of seasonings. The ingredients can be mixed more rapidly and evenly, so the production time has been reduced.
2: 다혜 식품은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물질 선별과 금속 검출, 염도 관리 등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품질 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1: Tahe Food has improved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increased the work efficiency. By checking the status board in real time, it can manag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more systematically.
2: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이나 작업 동선, 공간 활용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팀과 함께 생산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작업 동선을 개선하고 설비와 저장 공간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액젓 작업장의 경우 충진 설비와 저장 탱크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작업 환경과 위생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By launching its own global brand, the firm has developed various solutions that can better promote the excellence of 젓갈. Also, it has developed new items like salted Polack low pesto as part of an effort to popularize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By constantly carrying out researches, the company has led the latest trends in the fermented food industry.
3: 다혜 식품은 전통 젓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젓갈 특유의 짠맛을 줄이기 위한 저염 제품 개발과 함께 멜젓 소스와 같은 다양한 피싱 소스 제품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식문화가 다른 해외 소비자들이 젓갈을 반찬의 개념보다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다가가기 위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씨암을 론칭해 명란젓 페스토와 같은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1: Tahe Food has actively provided the products to the Korean super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as well as through online platforms to gain more ground as a B2B brand. By achieving stable sales in the Korean market, the firm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What is more, it has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and made innovative attempts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4: 저희 다혜 식품은 전통 젓갈의 발효 비법을 고수하면서도 건강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개발로 수산 발효 식품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젓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Tahe Food has maintained the deep taste of traditional 젓갈 and applied modernized technologies to better promote the product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치 넘버원 브랜드를 이끌고 계시는 브랜드 스페셜리스트 이정훈 그룹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그룹장님, 브랜드 스페셜리스트 살짝 생소한데요. 본인 네. 소개와 함께 하시는 일을 좀 소개시켜주세요.
1: 예,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라는 거를 규정을 지으려면 학문적인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잘 만들어서 만든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구매하고 쓰시는 사람들의 언어로 바꿔서 만들어주는 모든 활동을 하는 행동이 브랜딩이고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터, 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쪽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는 그러면 약간 그 상위 개념이잖아요.
1: 예, 맞습니다. 브랜드 마케터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할까에 대한 거고 커뮤니케이터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행사라든가 그렇죠. 경험을 다룬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네이밍부터 구조, 하이어라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뭐 지역이 넘어갔었을 때라든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만들지를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맡았던 프로젝트 김치 팝업 스토어가 대히트를 쳤다고 네. 들었습니다. 김치로 팝업 스토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네. 발상이 놀라운데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셨나요?
1: 우선은 팝업 스토어는 아니고요. 팝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판매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김치를 좀 브랜딩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미 고정화되어 있는 관념이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4인 가족은 김치를 사서 먹어요. 일상이 되어 있는데 1, 2인 가구는 김치를 사서 먹을 일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K-푸드가 커지면서 김치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에서는 김치가 과연 재밌을까? 새로울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다 보니까 광고가 아니라 경험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팝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거니까는 김치를 경험하는 거를 조금 새롭게 해서 더 재밌게 해서 네. 나중에 어떻게 보면 판매까지 가는 결국에는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 게 목표 아닌가요?
1: 판매량을 늘려지게 만드는 게 하나의 그쵸? 결과일 수 있고요. 네. 근데 사랑받아야지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사랑하려면 나의 일상에 도움이 돼야 되는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김치라는 브랜드가 어떤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파생적으로 판매가 느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 팝업을 만드셨나요? 실제로 뭐 MZ나 외국인들의 반응도 되게 뜨거웠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길래?
1: 우선 성수동에 첫 팝업을 열었었는데요. 성수동에 굉장히 패션 뷰티가 많은데도 당당하게 김치가 성공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이슈를 만들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0: 그러면 왠지 뭐 김치의 역사, 뭐 브랜드의 역사 이런 거를 다루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을 다루셨나요?
1: 하나의 포인트는 김치가 왜 세계에 수출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포장 기술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포장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김치는 로컬 푸드였고요. 절대 수출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만 포장 기술을 만든 자체로서 그때부터 김치가 수출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0: 봉지로 된 거 말씀이신
1: 예,
0: 거죠?
1: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쵸.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김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썰려 있고 이런 거지만 아트웍 같은 느낌으로 김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치의 재료들이 얼마나 예쁜지를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만다란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아트웍을 동원해가지고 김치는 늘 뻔했었고 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이렇게 예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두 번째였었고요. 세 번째는 김치를 주지는 않았으나 김치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메뉴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0: 예를 주자면?
1: 예를 들면 뭐 김치 아란친이라든가, 네, 소금빵 위에 김치를 올린다든가, 김치 케이크라든가, 오드할 수 있고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김치의 변화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김치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성수동에 오는 수많은 MZ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김치에 대한 기대를 좀 갖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런칭이 되었습니다.
0: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히트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긴 줄들이 예. 생성이 됐었고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신 다음에는 외국에도 가져가셨어요. 예. 브랜드 인지도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에서도 또 히트를 쳤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네. 구미를 당길 수가 있었을까요?
1: 우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김치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문화에 대한 제안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의 어떤 요리에 김치가 갔었을 때 터져 오르는 맛의 풍범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도 그려주기도 하고요. 레시피로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했더니 너무 재밌었다. 또 성수했던 그 예쁜 김치의 모양을 줬더니 너무나 아름답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김치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올렸던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좋았던 점은 도쿄 한 복판에 갔거든요. 도쿄의 한 중심부에서 김치를 선보였다는 자체가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0: 그리고 오픈런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네. 줄 서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1: 한 2만 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0: 그 정도를 예상하셨나요?
1: 전날까지 네. 꿈을 좀 꿨어요. 오픈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그러니까요. 어떡하나. 네. 나가서 호객을 좀 해야 되나 싶었는데 네. 아침에 왔는데 모여있길래 뭐 사고 난 줄 알았었거든요. 네. 근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K-덤띵이라면 다 좋아하다 보니까 왔었고 해서 그날 오고 입소문이 들면서 한 이틀 있다가 조금 더워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늘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운전 성실이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현장에서 보신 뭐 가장 인상적인 뭐 장면 아니면 피드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1: 우선 저희가 총 3개 층을 만들었었는데요. 1층에서는 종가의 역사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 30년 동안 저희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종가가 얼마나 익숙한지를 알려주는 게 있었고요. 2층은 김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산균 발효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주고 싶었고 얼마나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34가지가 들어가는 김치다 보니까 그걸 다 보여주는 모습, 마지막에는 이제 즐길 수 있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일상에 들어가는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저희가 모더레이터를 좀 박아놨어요. 네. 모델인 호시군이 설명을 해주는 걸 다 박아놨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 고니치와 김치 블라스토 도쿄니 요코소.
1: 일본에서 X에서 엄청나게 버징이 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김치가 왜 맛있는지 알겠다. 김치가 건강한 음식이구나. 김치가 아름답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피드백이 끝도 없이 좀 나왔었습니다.
0: 아까 모더레이터가 호시라고 했는데 예. 그룹 세븐틴의 호시죠. 그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생각한 전통적인 김치 약간 모델이면은 왠지 약간 저 같은 어머니 상이 될 것 같은데 K-POP의 호시를 섭외하신 것도 굉장히 좀 약간 기발한 발상이기도 하고
1: 브랜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브랜드도 변화를 좀 합니다. 김치가 변화하듯이. 그러면 김장을 담갔었던 30년 전에 김치의 모습과 지금의 김치의 모습은 좀 다르거든요. 어머니상의 김치 모델은 그 옛날에 집에서 배추를 절였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콘텐츠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요즘스러운 김치 모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머니 모델들을 조금 서칭하다가 이게 3년, 5년 뒤에 가게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하게 이름을 모르던 어떤 청년이 김치를 꺼내고 김치를 먹고 케이크와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0: 케이크와요?
1: 네. 그래서 너무너무 김치를 사랑하는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김치를 끝도 없이 먹는 친구여서 그 친구한테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해가지고 세븐틴이었던 케이팝 스타와 K-푸드 중에 스타인 김치가 만났을 때 얼마나 즐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3년째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호시군이 군대에 가 있지만 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김치도 잘 먹고 있을 겁니다. 네. 성공적으로 이 김치 블라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네. 팝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치러졌는데 뿐만 아니라 상도 탔다고 들었습니다. 예. Red Dot Award, 네. 디자인 어워드. 굉장히 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잖아요.
1: 맞습니다.
0: 본상에 수상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이죠?
1: 이게 이제 총에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IDEA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레드 닷이 있고 IF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 상은 조금은 사회적인 상을 좀 많이 주는 게 유명하고요. 또 두 가지는 혁신적인 대한 상을 좀 줍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상을 받는 게 대부분 다 IT,
0: 그쵸.
1: 휴대폰, 뭐 자동차 이런 쪽인데 개인적으로는 김치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K-푸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할 때 바이어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떠한 국제적인 상을 받는 자체가 굉장히 브랜드 그레이드를 많이 올려주는 그럼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팝업을 냈는데 목표를 좀 뒀어요. 꼭 상은 좀 받아보고 싶다 했는데 그 상을 줬던 이제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이 K-푸드를 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K-푸드는 처음 봤다. 이렇게 스토리가 잘 되어 있고 매출로도 연기되는 이런 팝업에 대한 경험에 놀랍다. 하다 보니 그 상을 제가 총 세 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0: 와, 그러니까는 제품만이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홍보하고 브랜딩을 맞습니다.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노력이 인정을 받으신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레드닷뿐만 아니라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도 받으셨고요.
1: 네.
0: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1: 너무 기분이 좋았죠. 브랜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의외성인 네. 거거든요.
0: 정말 대단하십니다.
1: 네.
0: 이렇게 김치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글로벌 디자인 상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약간 새로운 발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포인트가 뭐였어요?
1: 이 단순한 혁신은 네. 팔로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이디어는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지금 번뜩인다고 해도 언젠가 봤던 곳에 리콜일 수도 있습니다만 본질에 대한 것을 잘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전까지는 푸드기 때문에 주로 셰프와의 콜라보
0: 그쵸.
1: 뭐 이런 쪽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가 가장 주요 점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0: 와우. 그럼 이제 새로운 김치, 뭐 세계의 김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1: 네.
0: 이번 팝업뿐만 아니라 타임스퀘어,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광고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거는 어떠한 기획에서 나오신 건가요?
1: 그때가 한참 파오차이 논란이라는 약간의 오해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치의 종주국이 어디냐의 논란이 또 한 번 나왔었을 때였는데 저는 당연히 밥상에 김치찌개 깍두기를 먹는 그걸 매일 먹는 나라 설렁탕 국물에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먹는 나라 이게 종주국은 맞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훨씬 더 멋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임스퀘어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을 모노톤으로 깔고 김치는 빨간색을 유지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메시지는 한국의 김치 이제 모두의 것이라는 네. 표현을 하면서 훨씬 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었고요. 완전 틀을 깨는 모습으로 나갔었던 첫 프로젝트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실제로 김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0: 그만큼 성과금도 당연히 받으셨고요.
1: 방송을 보시면 좋으시지 않을까요?
0: 지금 뭐 K-푸드의 또 인기 세계적인 인기 때문에 뭐 유럽, 북미, 뭐 동남아 각 지역에서 이제 김치가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1: 네.
0: 그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약간 통하는 김치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우선 그 공통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아마 모든 K-푸드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본질을 어디까지 얘기할 것인가? 왜냐면 너무나 다른 식문화가 있는 나라에 이걸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는, 쌀을 먹지 않는 문화권인데 김치는 쌀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해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김치는 확실하게 건강한 음식은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양에서 오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소수 사람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K-푸드를 타고 퍼져나가지만은 한계가 좀 있어요. 요거를 넘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건강하지만은 그 나라의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에 어떻게 김치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바꿔야 될 가치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치는 맛있고 건강하다는 거는 만국 공통임은 확인했습니다.
0: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데 그 다양한 문화권에서 먹는 방식도 다르고 식재료도 다르기 때문에 김치 어떻게 보면은 계속된 진화를 볼 수 있을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무한대 아닐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그런 약간 퓨전이나 그 문화권에 로컬라이즈 될 수 있는
1: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김치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해외에다 기지를 좀 전놨거든요. 왜냐하면 신선한 야채가 필요하거든요. 또 그 나라에 맞는 야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한국에서 나온 배추와 한국 식재료만 가지고 만든 김치가 우리는 그게 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해외에서 그러면 다른 야채에다가 먹는 건 김치 아니야. 그거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발효예요. 유산균이고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만 만든다면 김치의 형태가 가루든 젤리든 스낵이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가장 어려운 것들은 또 한국인 인식을 바꾸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김치 가지고 많은 다양한 요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유독 어려워요. 김치 피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 김치 핫도그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김치의 다양성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김치의 레시피가 역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타임,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글로벌이 아닐까라고 상상하고 그 날을 좀 기다리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어떠한 형태이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원칙만 지킨다면 언젠가는 김치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1: 그렇게 되고 네. 그때 비로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오리지널 김치에 대한 관심을 네. 가질 겁니다. 네.
0: 자 이제 김치 얘기 조금 떠나서 네. 브랜드 스페셜리스트의 네. 이정훈 그룹장님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브랜딩을 워낙 오래 하셨고 또 자다깨다 브랜딩만을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영감을 받으실 텐데 SNS에서도 많이 좀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정훈 그룹장님의 SNS 피드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몇 가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보면은 첫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타워즈의 무슨 스페이스십 맞나요?
1: 네, 스타워즈의 엑스윙이라고 하는
0: 네. 네. 저희 아들이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룹장님 스타워즈 팬이십니까?
1: 네. 스타워즈를 왜 좋아하냐면 클래식에서 좋아합니다. 모든 문화의 집약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서사 구조가 좀 있거든요. 브랜딩을 좀 오래 끌고 가려면 스토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근간이 명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스타워즈가 고전이지만 네. 스타워즈를 오마주하고 이것들이 더 퍼져나가는 문화의 하나의 큰 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스타워즈를 볼 때마다 나는 저런 브랜드를 할 수 있을까? 저런 서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핑계로 이제 사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럼 스타워즈 같은 이런 영화 클래식은 여러 번 보시나요?
1: 네.
0: 그럼 보실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받으시는 거고?
1: 확신을 받습니다. 영감보다는 이 생각에 맞을까? 그럼 그 영화를 보면서 힐링이 좀 되거든요. 영화는 전 영화로 봅니다만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저의 지금 가졌던 어떠한 새로움에 대한 걱정거리를 한 번 더 확신을 시키고 확신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워즈도 보게 되면은 편수가 좀 많아지면서 스토리 구조가 조금씩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코닉한 모습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름하고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아이코닉을 잘 뽑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 한번 더 보고 보는 것도 있어서 스타워즈를 1년에 한 전편을 한 두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0: 손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1: 네.
0: 네. 손으로 만드시는 걸 즐기는 이유는요?
1: 생각이 많이 사라집니다.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엉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집중을 한다는 것들은 손으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머리는 정리를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 그냥 집중했었을 때 네. 훨씬 더 좋은 영감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취미 활동들은 대부분 다 혼자 조용히 있거나 뭘 만들거나 뭐 정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피드 한번 보실까요? 네, 자전거네요.
1: 예, 자전거를 탄 지도 좀 됐는데요. 네. 주로 강변을 가는데 사람이 많이 없는 팔당대교 쪽에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만 탑니다.
0: 네.
1: 깜깜할 때요.
0: 퇴근하시고 나서.
1: 예, 그냥 그것도 이제 음악 들으면 타긴 하는데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아하고요. 전 자전거는 혼자 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뿐만 아니라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룹장님 네. 출장도 많으시고 밤 새시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체력을 위해서도 왠지 이런
1: 맞습니다.
0: 자전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운동도 하시나요?
1: 수영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없으면 불만이 쌓아지고 시간 할애가 안 되게 되면은 네. 깊이가 얕아진다는 또 어려움이 좀 처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할 거냐. 시간 될 때 해야 되거든요. 일 끝나고 꼭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0: 가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취미 부자하시네요.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다른 피드를 보면은 아, 네, 캠핑이네요. 캠핑 자주 다니시나요?
0: 네, 뭐 한 1년에 한 10번 정도는
1: 정말 자주 다니시네요.
0: 네.
1: 이거는 그러면 계절에 상관없이
0: 상관없습니다.
1: 상관없이 얼마나 되셨어요? 캠핑이 좀 한동안 붐이긴 했는데 그 전서부터 왠지 하셨을 것 같은데.
0: 캠핑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15년 된 것 같습니다.
1: 진짜 오래되셨네요. 예.
0: 속 시끄러울 때 많이 갑니다. 가서 정말 바람 소리 듣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좋아하는 책 읽으면서 그냥 네. 가만히 있는데 너무 번거로워요. 짐을 많이 싸가지고
1: 정말 가야 번거롭더라고요. 네.
0: 근데 그거를 펼치는 것과 정리하는 것 또한 조금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숙소가 있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조금은 이렇게 입고 싶을 때는 또 변경할 수가 있다 보니까 100%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된 다음에는 만족하는 모습으로 몇 시간 동안 나만의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캠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지만은 꼭 챙겨가는 아이템들이 있다고 네. 봤습니다. 그게 뭐죠?
0: 우선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되게 오래된 보사노바 음악을 좋아합니다. 특히 특정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앨범만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1: 캠핑 가시면?
0: 예.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시각적으로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었을 때 어울리는 책을 좀 담아갖고 가고요. 책은 대부분 다 철학, 인문학 쪽으로 가져가서 네. 그렇게 세 가지를 항상 좀 같이 가고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드에 앞서 가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힐링이나 뭐 공부를 하실 때는 가장 좀 고전, 클래식한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예. 드네요. 김치를 포함한 브랜드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브랜드 철학? 있으신가요?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드를 하는 사람은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그럼 이제 많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행단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획단에서는 트렌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트렌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전달하기 위한 컨테이너로서에 대한 트렌드 팔로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에 담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정말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 거냐면 만드는 사람의 본질은요 다른 본질이긴 합니다. 쓰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이 브랜드의 존재가 라이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집중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치도 딱 그런 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잣대일 것 같고요. 그런 아이들로 시작되는 것들이 힘이 세질수록 인류는 훨씬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본질에 너무너무 딥다이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이정훈이라는 브랜드는 어떨까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요.
0: 너무 욕심이 많아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되기는 합니다. 네. 과연 한 문장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역시나 호기심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명분이 있었는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 엄청 파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똘똘 뭉쳐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좀 의외인데요. 그러면 그런 순수함과 네. 또 정성과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룹장님의 인터뷰였었는요. 그래서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김치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이끌고 계신 이정훈 그룹장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그룹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0: 아유, 고맙습니다.
1: 앞으로 행보에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Daejeon is a major city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geographically, it is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rigin of the city's name can be traced to the Chinese characters for big farmland. Having an extensive railroad system, it has also become a vital transportation hub. Surrounded by a village dotted with old narrow alleys, Daejeon Station not only serves train passengers, but also doubles as a logistics center. Historic buildings from a bygone era hint at Daejeon Station's history, when it was once the provincial office of Chungcheongnam-do. The Gyeongbu Line and Honam Line intersect at Daejeon Station, a well-established railway hub that opened in 1905. Daejeon Station opened with the opening of the Gyeongbu Line. In places where trains transport goods and ferry people, the local economy will naturally get an economic boost. The small village of Hwadok County, in which Daejeon Station was located, rapidly grew into the biggest city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1: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대전이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큰 철도의 어떤 거점 도시로 그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철도 종사자나 기술자들은 따로 이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주거 지역이 이제 설정이 됐는데 최초에는 대전역 서편으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관사촌이 형성이 됐고요. 추후에 관련된 철도 종사자나 기술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전역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소재동 지역에 관사촌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거죠.
0: The Soje Railroad Worker Residences are situated near the east square of Daejeon Station. A cluster of 40 houses, some larger than others, still stand here. It is one of the few places in the country where such residences remain. Not only do they show the history of Daejeon Station's growth, but also the architectural design at the time.
1: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재동 철도 관사촌은 1920년대 말부터 1940년대까지 증가됐던 그런 관사 마을이고요. 그 시기에는 가장 큰 주거지역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그런 마을이죠.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만들어졌던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 이제 주가 될 거고요. 뭐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의 그 아파트 같은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One or two people at a time can file through these narrow alleys. The facades of the houses are unfamiliar to most. Yet they are dwellings like any other, and in that respect, they blend in. The first people who lived in these residences were Japanese, and they were employed at Daejeon Station. But eventually, they all moved out and the residences became the property of Daejeon citizens.
1: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1960년대 사실 철도 종사자분들 위주의 이제 주거시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민간인들한테 이제 불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 시민들의 어떤 주거공간, 생활사의 공간들이었죠.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되면서 사실 일정 기간 동안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한 15년 전부터 이 마을에 대한 아카이브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아카이브를 하면서 이 마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다양한 어떤 문화 자원들에 대한 발굴 작업들을 했고 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거 기능들은 어느 정도 많이 상쇄가 됐지만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이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이 소재동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어떤 공연이나 예술 또는 지역 축제들을 많이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Many efforts were taken to draw people back to the provinces. And that usually entailed renovating spaces. And there has been a realization from all of this. It's vital to keep the cultural identity in place while infusing it with contemporary ideas.
1: Daejeon에는 상당히 많은 그 근대 건축물들 그리고 이제 근대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0: 물리적인 흔적들로 보면은 소재동 철도 관사촌을 비롯해서 이 주변에 보면 식산은행 또는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이라든지 태미오레라고 하는 과거 충남 도지사 그 밑에 임원들이 이제 살았던 관사촌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가지고 형성이 된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입니다.
1: After taking a look around the Soje Railroad worker residences, we now find our way to the Chungcheongnam-do office. This is another old official residence neighborhood where you can see the old Chungcheongnam-do governor's home and homes of government officials.
2: 아, 이곳은 1932년도에 도청이 공주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도청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관사촌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태미는 원래 이 지역에 태미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태미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태매산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태매가 태미로 변환되면서 고유 지명에다가 올해는 대문을 마주하고 살고 있는 골목을 순우리말로 올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민들한테 공모했는데 어떤 대학생이 태미와 올해를 합성해서 태미 올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근데 태미로 오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 What does it mean to settle down in a place? And how does time transform a space? Peering into the lives of the locals who lived in this village reveals a local history. Likewise, the more you learn about these residences, the more you get to know Korea's modern history. Being outdated, they no longer serve their prior functions, but they found a new purpose and attract people.
0: 그 시기에 지어진 그 공공행정기관의 관사촌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남도지사 관사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임원들이 살았던 관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건축이나 뭐 외부적인 형태로 보면 우리가 소재동 철도 관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인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충남도지사 관사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좀 고급 주택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들이죠.
1: Taemi is the name of this village, and in combining the word 오래 or welcome with it, it has become the name of this former worker residence. Taemi 오래 embraced the long history of the residences and welcome everyone. If you look around the building's exterior and interior, you can see what construction methods and building materials were used. Even the decorations were well maintained.
2: The 도지사 공간을 비롯해서 6호 관사까지는 193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네, 1932년도에 지어진 당시에 일제에 강점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와집하고 초가집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시면 이제 붉은 벽돌과 그리고 응접실에 들어오시면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가 있고 창문도 아르데코풍으로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창문을 둥그렇게 한다던가 창문의 그런 크기를 크게 해서 햇빛의 양을 조절했다던가 그런 건축 양식을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1: Being the former official residence for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he place has a mix of living spaces and office spaces. Visiting the space in person is a starkly different experience than reading about it or browsing photos of the residence. And that is what makes it a valuable historic site.
2: 두 출입문이 두 개인 거는 가족들이 드나드는 공간 출입문과 손님들이 드나들던 주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응접실은 손님들을 접대하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한쪽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식구들이 생활하던 공간이 있는데 의외로 주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주치름문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 손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2층 계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1: A cozy garden surrounds the building, which was built with south-facing windows to receive lots of sunlight. What you see here is a luxurious space at the time that embodied the architectural style of its era. Though the residential design follows a Japanese style, the layout is mostly based on Western designs. The overall building design is Art Deco in spirit, as seen by the symmetrical shapes throughout the building, coupled with straight and curved lines. Primary colors were used to add an element of simplicity.
0: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식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내부 공간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일본의 어떤 주거 건축들을 이제 많이 차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 그리고 서양식 건축 양식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했던 벽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자연 속에다가 이제 주거 공간들을 만들면서 건물의 외형적인 형태들을 수평 수직적인 요소들, 창문의 차양을 길게 뺀다든지 계단실을 건물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수직적으로 강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서양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했던 그런 기법들을 일부 이제 도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게 지금 테미오레에 남아있는 관사촌의 모습들이고요.
1: The name Temiore refers to a welcoming space and thus the private spaces are now open and accessible. Today, it's a place where anyone can visit to seek relaxation or engage in deep thinking. Just stopping by a historic building to look around can be an experience in itself.
2: I'm from Sejong, and I came here. I thought 아담도 하고 그리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하고 많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어릴 때 그런 추억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대화의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단계로 가는 그런 가치는 훨씬 자녀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재원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치가 훨씬 더 자손한테 주는 추억의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형성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1: Our life stories become events, and those events will become history. And a place where history takes place eventually turns into a cultural heritage site. Proactively leveraging historic sites in a city can be a way to connect with the past and keep it relevant.
0: We have seen the cultural heritage things as a standard,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정량적인 판단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중에 문화유산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생활 문화라든지 다양한 계층들이 시간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공간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오래되고 어떤 스토리나 이벤트가 있는 건축물들이 문화유산이 아닌 그 도시의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는

0: learn about the history of Daejeon.
1: 꽃으로 이전에 가기 전까지 대략 한 80년간 충청남 도청 건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 20일 정도 임시 수도가 되어서 나라 일을 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건물 형태가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건물로 현재까지 훼손 없이 거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근현대사 관련 영화, TV 드라마 등을 촬영하는 장소로 아주 인기가 높아요.
0: The decision to erect the former Chungcheongnam-do office here was influenced by the opening of Daejeon Station. When Daejeon became the intersecting point for the Gyeongbu Line and Honam Line, the Chungcheongnam-do office that was in Gongju at the time was relocated to this spot. The distance from the office to Daejeon Station was 1.1 kilometers. For nearly 100 years since it was built, the building has gone through good and bad times. It had witnessed the rapid growth of Daejeon.
2: Chungnam 도청사로 사용했던 지금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이제 20년대 지어졌던 아주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딱 뭐 어떤 일본식이다 서양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하나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만들어놓은 건물이고요. 또 외형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권위적인 가운데 중심이 잡혀 있고 좌우가 정확하게 균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좀 권위적인 형태의 양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양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건축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구성이 돼 있거든요.
0: A place that feels like a throwback to the 1940s. Long hallways lined with tall windows that let in the afternoon sunlight. The light-filled place seems to guide you inside. A majestic vibe is projected in a tempered way by doing away with colorful and over-the-top decorations. Alongside these historic buildings, Daejeon, as it is today, intersects with its past history at this junction.
1: Daejeon역이 설립되면서 그 교통에 관련된 그런 내용. 또 많은 애국지사들이 대전 형무소를 거쳐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일제 치하에 노동운동을 또 대전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 또 3.1운동 관련되어서 대전에서도 그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끝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노사이트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0: Making use of a building instead of underutilizing it as a relic of history. This place now serves to preserve Daejeon's modern history. Watching the exhibits inside a building that is a cultural heritage site itself makes the whole experience that much more meaningful. In such a building that has endured the passage of time, we can learn history that connects the past to the present.
1: 온고이 지신이라고 하죠. 옛것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후손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약 90여 년간, 100년 가까이 충청남도의 역사가 흘러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잘 보존돼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깨달으면서 영역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슬픈 역사는 우리가 슬프지 않도록 해나가면 될 것이고 좋은 역사는 계속 발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When witnessing a city's prosperity and decline,

0: decline, it seems to be similar to the life cycle of a human being. It constantly changes with the flow of time. And in time's current, each person finds their own way through life. In a city that develops organically, buildings and spaces take their place in the city's history. And these spaces show us their historical value that we seek out.
1: The more 도시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처럼 계속 발전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후화되고 다시 또 바꿔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대전이 근대 도시고 철도 도시고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갖고 있었던 짧지만 또 어떤 행정기관들의 어떤 역할들이 그 임시정부의 역할들도 했던 그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파편들이 좀 최대한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의 대전이라는 그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맥락의 요소로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0: 네. The railroad system did not only bring us a convenient form of transportation. It also gave us the freedom to go to places and livelihoods that depended on the railroad. Some of these spaces grew into neighborhoods and fueled rapid growth in becoming a major city. These spaces that are found along the train station's path with Daejeon Station at the center of it all. Tracing the history of this space reveals the broader story of Daejeon's past, present, and future.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in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Thunderstruck. 아, 어렵네.
1: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2: 선생님.
1: 네.
2: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1: 아, 치열했죠.
2: 이거 얼마나 좋아요.
1: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2: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1: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2: 전통 낚싯바늘.
1: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2: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1: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2: 이게 바늘이에요?
1: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네.
2: 삼봉낙.
1: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2: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1: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2: 오봉낙이란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1: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2: 홀치기 낚시하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2: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1: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예요. 전통
2: 낚시. 아, 이건 진짜.
1: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2: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1: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2: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그걸 이거,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2: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하얀 판이 붙어있네요?
1: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0: 로 낚아채는 거죠.
1: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2: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야?
0: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1: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1: 가보실까요?
0: 예.
3: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1: 네.
0: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1: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0: 잘 보세요. 보여요.
1: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야 뭘 수심이 잡을 얕다. 수 있는 거잖아요.
0: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1: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0: 이렇게 감아주고
1: 네.
0: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1: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0: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1: 그러면
0: 이렇게 보이잖아요.
1: 이런 식으로 보고.
0: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1: 네, 보입니다.
0: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1: 네.
0: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1: 아.
0: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1: 네.
0: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1: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0: 지나가다.
2: 어림도다.
0: 원리는 알겠죠?
1: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0: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1: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1: 네.
0: 계속 기다려볼게요.
1: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0: 네. 네.
1: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0: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2: 입만 벌리면?
1: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0: 근데 이거 네. 이런 표현은
1: 네.
0: 역사상 처음일걸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앉으세요.
1: 오! 걸었어. 걸었어.
0: 잡혔어요.
1: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0: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1: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0: 오! 오
4: 장어다.
0: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아, 오, 터는데요?
0: 오!
1: 제대로 터는데?
0: 오!
1: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0: 오!
1: 쏘가리. 쏘가리.
0: 대박.
1: 와, 쏘가리가 나오네.
0: 이거 떨치 없죠?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들어 올릴게요. 네.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0: 네.
1: 이제 끈으로 네 그거 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거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이게.

0: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 이거 와 쪼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그러니까. 맛인 것 같아요. 네.
1: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2: 이거 진짜 맛있다.
1: 진짜 맛있다.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인인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Smart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Paccom Korea, which provides total solutions for printed materials. Also, we look into Samyang Metal, a maker of premium piping materials for ships. And we explore Daehae Food, which produces jjukgal, or Korean traditional salted seafood that is fermented in toggul, or underground cave.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led the printing industry by developing sophisticated skills and sensuous designs. Paccom Korea has offered total solutions for the fields of printing and binding. Thanks to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We look into Paccom Korea, whi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global market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Paccom Korea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based on the professional craftsmanship and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accumulated experience, it has increase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2: Paccom Korea는 기획에서부터 인쇄, 후가공, 재본, 그리고 전 세계로 배송까지 해결하며 결과물의 6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디지털 정밀 제어 기술, 즉 칼라 매니지먼트 시스템, 최첨단 설비와 전통 장인 정신을 결합해서 아날로그 옵셋 인쇄에서부터 디지털 인쇄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 가능한 회사이며 국내 순수 인쇄물 수출 기업으로 최초로 2천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검증된 회사입니다.
1: The firm has produced high-end printed materials, which require precise printing as well as color management skills. Premium calendars and hard-covered products for people's daily life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Also, the company has recently developed pop-up books and eco-friendly packages to cope with the latest market trends.
3: 패컴 코리아는 인쇄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전부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고급 아트북, 사진집, 아동용 팝업북, 양자 및 무성 단음봉 외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패키징, 캘린더, 다이어리, 카탈로그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에 잡았을 때 감동을 주는 인쇄물,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의 깊이, 후가공의 디테일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는 하이엔드 인쇄물에서 패컴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유수 출판사와 브랜드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또 고품질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쇄와 재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The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The firm has built its own infrastructure for ultra-precision digital printing skills as well as coating and post-processing technologies. By collaborating the cutting-edge automation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printing sector.
4: 인쇄 재본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원자재 품질 및 관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현장 관리입니다. 패컴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추진해왔고, 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은 불량 감지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자동화된 요소와 유관 검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생산 개수 단위로 랜덤 샘플을 선별해 각 생산 라인의 기장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총괄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생산 과정 단계마다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ince 2021 to increase productivity. By crea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t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improve the current smart factory system.
5: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공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페콘코리아의 해외 수출의 주된 생산품 중의 하나인 캘린더 제품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하여 생산 자동화율이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에 이점을 지닌 해외 업체의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1: Peckham Korea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inting and binding 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sensuous designs.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technologies, obtained related certificates, and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6: 페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는 인쇄재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수십 가지의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키트로 조립해 생산해내는 작업이라던가 상업 인쇄 외에도 패키징 분야에 전문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장비 라인을 구입해 조립하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과정의 지속적인 자동화 그리고 AI 접목 역시 연구소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적화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 The company has achieved overwhelming revenue in the Korean market and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 field. By expanding overseas branches, the firm is planning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global clients.
2: 저희 페컴의 비전은 한국 인쇄 문화의 전통을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이것이 페컴의 길입니다. 인쇄된 종이 한 장에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 담깁니다. 페컴 코리아는 지난 28년간 한국의 손끝 기술을 세계에 새겨왔습니다. 앞으로도 메이드 바이 페컴이 세계 최고 품질이 보증서가 되도록 끝까지 인쇄 한 길을 걷겠습니다.
1: Peckham Korea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Korea has been a world-leading shipbuilder and gained recognition, especially in the fields of eco-friendly and highly value-added shipbuilding industries. Tools and materials like pipes, engines, and electronic components are necessary elements for the operation of ships. Samyang Metal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piping materials, which play a core role for different types of ships. We introduce Samyang Metal, which has provided high-quality components and given a boost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Samyang Metal is located in Sahagu, Busa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copper alloy pipe fittings for ships and plants.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achieving global certifications, the firm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1: 삼양금속공업은 창립 후 37년간 비철금속 관위험세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기업입니다. 창립 이래 구리, 니켈, 합금, 배관제 한 분야에 집중하며 조선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한 길을 걸어온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0: Pipe fittings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Pipe fittings can move seawater, freshwater, fuel, and lubricating oil more safely. As the products are made with copper-nickel alloys, it can maintain improved performances even under a seawater environment. The advanced quality of the company's products has earned it trust in the shipbuilding sector.
2: 저희 제품 소재는 카파, 니켈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쿠니 제품은 바닷물의 내식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선박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발라스트 라인, 소화 라인, 냉각 라인 계통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로는 28인치부터 작게로는 2분의 1인치까지 다양한 규격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관 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피팅류, 엘보, 레디샤, 티 등과 환봉으로 제작되는 프렌즈류 및 여러 가지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0: Precise cutting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of the company. After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based on the designs, the shaping stage is carried out with the press machines. Thanks to the proper processing facilities and advanced skills of workers, premium products can be produced.
3: 저희는 원소재 단계부터 화학 성분과 불순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이 요구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 관리입니다. 성형 및 단족 음영은 제품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도품 확인을 통해 형상과 치수를 점검하고 공정 중에도 금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균일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Samyang Metal has introduced MES and ERP solutions to manage the production data more systematically. It has carried out the laser marking process before the pack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better track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unnecessary inventory has decreased and the accuracy level of the delivery process has increased.
4: 2017년경 처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면서 MES ERP 시스템을 도입했고 3종 OS 활동을 통해 현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오면서 점차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요소이기 때문에 입출고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hecked the product quality with a variety of different testing devices. Only the ones

0: that pass the strength, hardness, and thickness tes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Also, the firm has boosted studie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The company has especially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surface treatment stage.
1: 저희는 품질 안정성과 고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과 생산 공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드노, 카타르 에너지, 아람코와 같은 중동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보증 체계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0: By putting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the firm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Instead of depending on a specific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expand the supply chain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make innovative attempt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2: 삼양금속공업의 경영 방침은 첫 번째, 인간 존중 경영, 사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생산과 작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무죄의 사업장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 품질 혁신 경영,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공정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 감동 경영, 철저한 납기 준수와 책임 있는 대응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시장 선도 경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금속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0: Samyang Metal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as a leading business in the global piping materials market.

0: Premium ingredients and years of perseverance are necessary to produce high-quality jjokbae, or traditional Korean salted and fermented seafood.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arried out the fermentation process in its own toguru, or underground cave. Tahe Food has produced premium jjokbae with its traditional method and patience. We explore Tahe Food,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maintain the original flavors of ingredients without using artificial additives. Tahe Food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low-salt jjokbae to cope with the latest trends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operated modernized production facilities to enhance safety and hygiene control. And the products with savory tastes have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1: 다해 식품은 30여 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인 젓갈만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직원분들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내수시장의 안정을 발판 삼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수산 발효식품인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perated its own underground cave, which can keep the products at a steady temperature. And jjokbae can be fermented slowly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As the optimal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can be maintained,

0: 멸치, 갈치, 밴댕어젓 등 생선이다.
1: Under its own brand, 자연다감, the firm has produced green tea small octopus 젓갈 and green tea squid 젓갈 with a low salt green tea seasoning. The unique fishery smell of 젓갈 has been reduced and a clean taste has been improved. Also, it has developed small packages that consumers can enjoy more conveniently.
0: 저희 다혜 식품의 대표 제품인 녹차 양념 젓갈은 젓갈 특유의 비린 맛과 짠맛을 낮추고 감칠맛과 깔끔한 맛을 높여서 호불호가 강한 젓갈의 단점을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전통 숙성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생산시설에서 발효하여 특유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또한 액젓은 지하 숙성 탱크에서 최소 2년 이상 발효 숙성하여 깊고 진한 향과 맛이 좋습니다. 특히 황석어 액젓은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utomation facilities to manage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It has introduced stirring machines for the production of seasonings. The ingredients can be mixed more rapidly and evenly, so the production time has been reduced.
2: 다혜 식품은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물질 선별과 금속 검출, 염도 관리 등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품질 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1: Tahe Food has improved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increased the work efficiency. By checking the status board in real time, they can manage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more systematically.
2: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이나 작업 동선, 공간 활용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삼성전자팀과 함께 생산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작업 동선을 개선하고 설비와 저장 공간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액젓 작업장의 경우 충진 설비와 저장 탱크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작업 환경과 위생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By launching its own global brand, the firm has developed various solutions that can better promote the excellence of 젓갈. Also, it has developed new items like salted Polack low pesto as part of an effort to popularize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By constantly carrying out researches, the company has led the latest trends in the fermented food industry.
3: 다혜 식품은 전통 젓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젓갈 특유의 짠맛을 줄이기 위한 저염 제품 개발과 함께 멜젓 소스와 같은 다양한 피싱 소스 제품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식문화가 다른 해외 소비자들이 젓갈을 반찬의 개념보다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다가가기 위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씨암을 론칭해 명란젓 페스토와 같은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1: Tahe Food has actively provided the products to the Korean super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as well as through online platforms to gain more ground as a B2B brand. By achieving stable sales in the Korean market, the firm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What is more, it has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and made innovative attempts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4: 저희 다혜 식품은 전통 젓갈의 발효 비법을 고수하면서도 건강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개발로 수산 발효식품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젓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Tahe Food has maintained the deep taste of traditional 젓갈 and applied modernized technologies to better promote the products. all the expectations.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Taichung is a major city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geographically, it is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rigin of the city's name can be traced to the Chinese characters for big farmland. Having an extensive railroad system, it has also become a vital transportation hub. Surrounded by a village dotted with old narrow alleys, Taichung Station not only serves train passengers, but also doubles as a logistics center. Historic buildings from a bygone era hint at Taichung Station's history, when it was once the provincial office of Chungcheongnam-do. The Gyeongbu Line and Hunnam Line intersect at Taichung Station, a well-established railway hub that opened in 1905. Taichung Station opened with the opening of the Gyeongbu Line. In places where trains transport goods and ferry people, the local economy will naturally get an economic boost. The small village of Hwadok County, in which Taichung Station was located, rapidly grew into the biggest city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1: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대전이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큰 철도의 어떤 거점 도시로 그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철도 종사자나 기술자들은 따로 이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주거 지역이 이제 설정이 됐는데 최초에는 대전역 서편으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관사촌이 형성이 됐고요. 추후에 관련된 철도 종사자나 기술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전역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소재동 지역에 관사촌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거죠.
0: The Soje Railroad Worker Residences are situated near the east square of Taichung Station. A cluster of 40 houses, some larger than others, still stand here. It is one of the few places in the country where such residences remain. Not only do they show the history of Taichung Station's growth, but also the architectural design at the time.
1: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재동 철도 관사촌은 1920년대 말부터 1940년대까지 증가됐던 그런 관사 마을이고요. 그 시기에는 가장 큰 주거 지역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그런 마을이죠.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만들어졌던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 이제 주가 될 거고요. 뭐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의 그 아파트 같은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One or two people at a time can file through these narrow alleys. The facades of the houses are unfamiliar to most. Yet they are dwellings like any other, and in that respect, they blend in. The first people who lived in these residences were Japanese, and they were employed at Taichung Station. But eventually, they all moved out, and the residences became the property of Taichung citizens.
1: 시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민간인들한테 이제 불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 시민들의 어떤 주거 공간, 생활사의 공간들이었죠.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되면서 사실.

0: 일정 기간 동안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한 15년 전부터 이 마을에 대한 아카이브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아카이브를 하면서 이 마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다양한 어떤 문화 자원들에 대한 발굴 작업들을 했고, 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거 기능들은 어느 정도 많이 상쇄가 됐지만,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문화 예술 단체 그리고 이제 지역의 시민 단체들이 이 소재동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어떤 공연이나 예술 또는 지역 축제들을 많이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Many efforts were taken to draw people back to the provinces. And that usually entailed renovating spaces. And there has been a realization from all of this. It's vital to keep the cultural identity in place while infusing it with contemporary ideas.
0: In the past, there are many ancient buildings and ancient cultural heritage remains. If you look at the physical remains, 소재동 철도 관사촌을 비롯해서 이 주변에 보면 식산은행 또는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이라든지 태미오레라고 하는 과거 충남 도지사 그 밑에 임원들이 이제 살았던 관사촌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가지고 형성이 된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입니다.
1: After taking a look around the Sojae Railroad Worker Residences, we now find our way to the Chungcheongnam-do office. This is another old official residence neighborhood where you can see the old Chungcheongnam-do governor's home and homes of government officials.
2: 아, 이곳은 1932년도에 도청이 공주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도청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관사촌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태미는 원래 이 지역에 태미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태미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태매산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태매가 태미로 변환되면서 고유 지명에다가 올해는 대문을 마주하고 살고 있는 골목을 순 우리말로 올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민들한테 공모했는데 어떤 대학생이 태미와 올해를 합성해서 태미 올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근데 태미로 오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 What does it mean to settle down in a place? And how does time transform a space? Peering into the lives of the locals who lived in this village reveals a local history. Likewise, the more you learn about these residences, the more you get to know Korea's modern history. Being outdated, they no longer serve their prior functions, but they found a new purpose and attract people.
0: 그 시기에 지어진 그 공공행정기관의 관사촌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남도지사 관사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임원들이 살았던 관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건축이나 뭐 외부적인 형태로 보면 우리가 소재동 철도 관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인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충남도지사 관사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좀 고급 주택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들이죠.
1: Taemi is the name of this village, and in combining the word 오래 or welcome with it, it has become the name of this former worker residence. Taemi 오래 embraced the long history of the residences and welcome everyone. If you look around the building's exterior and interior, you can see what construction methods and building materials were used. Even the decorations were well maintained.
2: 도지사 공간을 비롯해서 6호 관사까지는 1932년도에 지어진 건물

0: 이고요. 네, 1932년도에 지어진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와집하고 초가집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시면 이제 붉은 벽돌과 그리고 응접실에 들어오시면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가 있고 창문도 아르데코풍으로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창문을 둥그렇게 한다던가 창문의 그런 크기를 크게 해서 햇빛의 양을 조절했다던가 그런 건축 양식을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1: Being the former official residence for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he place has a mix of living spaces and office spaces. Visiting the space in person is a starkly different experience than reading about it or browsing photos of the residence. And that is what makes it a valuable historic site.
0: 두 출입문이 두 개인 거는 가족들이 드나드는 공간 출입문과 손님들이 드나들던 주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응접실은 손님들을 접대하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한쪽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식구들이 생활하던 공간이 있는데 의외로 주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주출입문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 손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2층 계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1: A cozy garden surrounds the building, which was built with south-facing windows to receive lots of sunlight. What you see here is a luxurious space at the time that embodied the architectural style of its era. Though the residential design follows a Japanese style, the layout is mostly based on Western designs. The overall building design is Art Deco in spirit, as seen by the symmetrical shapes throughout the building, coupled with straight and curved lines. Primary colors were used to add an element of simplicity.
2: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식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내부 공간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일본의 어떤 주거 건축들을 이제 많이 차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 그리고 서양식 건축 양식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했던 벽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자연 속에다가 이제 주거 공간들을 만들면서 건물의 외형적인 형태들을 수평 수직적인 요소들, 창문의 차양을 길게 뺀다든지 계단실을 건물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수직적으로 강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서양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했던 그런 기법들을 일부 이제 도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게 지금 테미오레에 남아있는 관사촌의 모습들이고요.
1: The name Temiore refers to a welcoming space and thus the private spaces are now open and accessible. Today, it's a place where anyone can visit to seek relaxation or engage in deep thinking. Just stopping by a historic building to look around can be an experience in itself.
3: I'm from Sejong, I've come here to search, but 아담도 하고 그리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하고 많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어릴 때 그런 추억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대화의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단계로 가는 그런 가치는 훨씬 자녀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재원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치가 훨씬 더 자손한테 주는 추억의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형성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1: Our life stories become events, and those events will become history. And a place where history takes place eventually turns into a cultural heritage site.

0: Proactively leveraging historic sites in a city can be a way to connect with the past and keep it relevant.
1: So, 과거에는 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정량적인 판단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중에 문화유산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생활 문화라든지 다양한 계층들이 시간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공간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오래되고 어떤 스토리나 이벤트가 있는 건축물들이 문화유산이 아닌 그냥 그 도시의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보고 그런 공간들을 남겨놓고 어떤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또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들이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행처럼 이제 그렇게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0: Beyond the Soje Railroad Worker Residences and the former Chungcheongnam-do Governor's Residence, you can see the former Chungcheongnam-do Office Building in the downtown area of Taejeon. Today, the building houses the Taejeon Modern History Exhibition Hall, and visitors can learn about the history of Taejeon.
2: In 1932, Chungcheongnam Dochong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해 가기 전까지 대략 한 80년간 충청남 도청 건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 20일 정도 임시 수도가 되어서 나라 일을 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건물 형태가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건물로 현재까지 훼손 없이 거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근현대사 관련 영화, TV 드라마 등을 촬영하는 장소로 아주 인기가 높아요.
0: 이 충청남도 office here was influenced by the opening of Taejeon Station. When Taejeon became the intersecting point for the Gyeongbu Line and Honam Line, the Chungcheongnam-do office that was in Gongju at the time was relocated to this spot. The distance from the office to Taejeon Station was 1.1 kilometers. For nearly 100 years since it was built, the building has gone through good and bad times. It had witnessed the rapid growth of Taejeon.
1: 충남 도청사로 사용했던 지금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이제 20년대에 지어졌던 아주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딱 뭐 어떤 일본식이다 서양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하나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고요. 또 외형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권위적인 가운데 중심이 잡혀 있고 좌우가 정확하게 균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좀 권위적인 형태의 양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양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건축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구성이 돼 있거든요.
0: A place that feels like a throwback to the 1940s. Long hallways lined with tall windows that let in the afternoon sunlight.

0: 형무소를 거쳐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일제 관련되어서 대전에서도 그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끝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노사이트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 Making use of a building instead of underutilizing it as a relic of history. This place now serves to preserve Daejeon's modern history. Watching the exhibits inside a building that is a cultural heritage site itself makes the whole experience that much more meaningful. In such a building that has endured the passage of time, we can learn history that connects the past to the present.
0: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죠. 옛것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후손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약 90여 년간, 100년 가까이 충청남도의 역사가 흘러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잘 보존돼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깨달으면서 영역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슬픈 역사는 우리가 슬프지 않도록 해나가면 될 것이고 좋은 역사는 계속 발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When witnessing a city's prosperity and decline, it seems to be similar to the life cycle of a human being. It constantly changes with the flow of time. And in time's current, each person finds their own way through life. In a city that develops organically, buildings and spaces take their place in the city's history. And these spaces show us their historical value that we seek out.
2: For 많은 그 자원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도시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처럼 계속 발전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후화되고 다시 또 바꿔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대전이 근대 도시고 철도 도시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이후에 갖고 있었던 짧지만 또 어떤 행정 기관들의 어떤 역할들이 그 임시정부의 역할들도 했던 그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파편들이 좀 최대한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의 대전이라는 그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맥락의 요소로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 The railroad system did not only bring us a convenient form of transportation. It also gave us the freedom to go to places and livelihoods that depended on the railroad. Some of these spaces grew into neighborhoods and fueled rapid growth in becoming a major city. These spaces that are found along the train station's path with Daejeon Station at the center of it all. Tracing the history of this space reveals the broader story of Daejeon's past, present, and future.

0: May 1980. There were those who stood their ground, even with guns pointed right at them. The streets of Gwangju burned with one cry. We just want to live as human beings. And the blood and tears of that day became the very seeds of democracy in Korea. Over time, Korea's democracy grew into a powerful story the world now takes notice of. And at the heart of that change, there were always students who dared to question their times first. Those small acts of courage moved one another and together changed the world.
1: 민주주의가 사실 민의를 대표한다 해서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이 깨지지 않게 좀 유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아마도 그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아마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0: The streets may have changed with time, but the stories left behind here have never faded. In Gwanak-gu District, Seoul, there is a walking tour that traces these stories through the neighborhood. And one of those paths is the Democracy Trail.
2: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을 함께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그게 말 그대로 목표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The Democracy Trail Walking Tour takes you throug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surrounding Daehakdong area and provides a chance to experience the trac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ear the stories of that time up close. Let's walk that path and follow the footsteps of history. One thing stood out on this tour. A lot of the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Maybe they wanted to hear the stories left behind by those who were once their age.
3: 민주주의를 얼마나 어렵게 얻어낸지 확인하고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Now that's some serious passion. The tour's first stop, the April 19th Memorial Tower. The April 19 revolution is often called a defining turning point in Korea's democracy.
2: 국민이 반대하니까 하야를 했죠. 하야라고 하죠. 내려왔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때 국민이 민주주의를 외친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0: It feels like the echoes and energy of that day still linger here. Students who refuse to turn a blind eye to the injustices of their time.
2: 우리가 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각성들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생이 먼저 그거를 외치게 된 거죠.
0: The movement of stepping out into the streets to build a better nation actually traces back to even before Korea's liberation. And that story continues at our next stop.
2: 이준열사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게 첫 번째 법대생이시고 거기서 거의 활복 수준의 우리는 독립 국가다라고 외쳤던 분이고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법을 배우고 행동을 했던 분으로 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Across the vast campus, the tour arrives at one of the most

0: symbolic site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1: 여기가 다 도서관 앞이 광장이었고요. 아크로 광장이라고 서울대생을 부르는데 아크로폴리스라는 거에서 따온 거예요. 이 아크로는.
0: A space where countless student voices came together and shook an entire era.
1: 개인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나라의 민주를 외치던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누군가가 앞서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 혁명을 외쳤던 곳이 바로 이.
0: And in the end, those voices set an entire era in motion.
2: 서울대 안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또 혼자 왔으면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돌아보니까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고 나중에 친구들 데려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Countless students each reflected and took action in their own place. And the place that reminds us most painfully of those sacrifices is right up ahead.
1: 보이시나요, 박종철? 누군지 알죠? 남영동에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언론에는 책상을 턱 쳤더니 애가 놀래서 퍽 하고 쓰러졌대. 그 젊지젊은 20대가 책상 한번 칠다고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겠어요? 정식 그 사건명이 살인사건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물고문 당하다 죽었기 때문에.
0: 박종철, a 22-year-old college student. For refusing to betray the truth, he lost his life under torture. And his death once again shook Korea's democracy awake. The students on this tour, standing at the same age he once was, seemed to feel it on a different level.
3: 영상과 물고문을 형상화한 동상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학생들이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도 그에 동참해서 이겨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Not just a few lines in a textbook, but the living traces of democracy encountered step by step. And those memories spark a quiet question in the minds of today's youth.

0: Even after the tour came to an end, the students kept moving. Hearing there was a memorial center nearby, we made our way to the Park Jong-chol Memorial Center. This space was created to remember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re's much to take in, from archives of Park's life to records and exhibits capturing the spirit of that era. And the recreated room where he once lived brings you closer to the life of a young man who once walked this world. The center's director also attended the same university a few years after him. That's why the memories of that time are told here with such vivid clarity.
1: 내가 왜 당신 앞에서 집회를 받아야 합니까? 80년 5월 광주에서 죄 없는 시민들 학살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하려면 그 학살자들 잡아들여 재판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종철 사거라 생각하면 너무 착하고 막내예요. 웃으면 20살이 넘었는데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표정이.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좀 당당하고 겁내지 않고 자기가 신념을 꺾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엄혹하고 무서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즐거운 기억들이 많아요. 함께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희망차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뜨거웠고요.
0: The students quietly walk through the space, tracing the thoughts and fears of the youth who lived through that era. Times have changed, and so have the streets and the way people live. But one thing we must never forget, the lives we live today were never simply handed to us. And if injustice ever finds its way back again, we may need the courage not to look away.
2: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 20대를 보내면서 좀 탐색을 해야 친구들이 간다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한 이슈에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Democracy isn't the story of a few extraordinary people. It was built on the questions, struggles, and voices of ordinary individuals. And today, a new generation walks that same path once again. In the end, remembering the past is about asking ourselves how we choose to live today.
3: In the comments or comments, I feel like I'm going to be more thinking about it. I'm going to be attacked or attacked.
4: 선거를 한다 해도 참관인이나 정부 관계자가 좀 간섭할 것 같습니다.
5: 본인만의 개성이나 감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6: 대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약간 제한된 학문과 제한된 의견을 이제 교류하게 되어서 자유로운 문화나 그런 교류가 적어질 것 같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석가락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해! 바꿔! 해!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입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여기가 궁궐입니다. 궁궐인데 이게 백제 시대 때 궁궐을 새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1: 드디어 능사 5층 목탑에 왔습니다.
0: 이게 뚜껑입니다.
1: 와,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0: 여기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1: 신성 씨, 양송이 좋아하세요?
2: 아, 그래서 저 킬러예요.
1: 아, 정말요?
2: 진짜
1: 너무
2: 좋아요.
1: 잘 됐다.
2: 전 정말 양송이를 네. 양송 가득 딸 거예요.
1: 양송 가득? 이거는 진짜 처음부터 양송이를 넣고 같이 끓인 그런 진성의 양송이 향이 납니다, 면에서.
2: 와, 너무 맛있어요.
1: 아,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니다.
3: 너무 잘 먹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이 백마강이 사실 그 백제 시대 때 그 나당연합이라고 하시죠?
1: 네, 네, 그렇죠.
0: 바로 이곳에 이렇게 배가 들어와가지고
1: 글로 올라와서 침략을 했죠.
0: 네,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역사지만. 네.
1: 또 그만큼 여기가 왜 중요해서 그런 거거든요. 중국과 그런 일본의 항들이 드나들고 배들이 드나들고요.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람선을 탈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승선을... 그 강에.
0: 네, 안녕하세요. 네, 와.
1: 와, 배가 너무 예뻐요.
0: 그러니까요. 오. 와.
1: 여기도 목조함 같죠? 목조함?
0: 그렇죠.
1: 아까 목탑을 보고.
0: 거북선을 탄 느낌이더라고요.
1: 맞아요. 또 이렇게 역사적인 장면을 회상하면서 타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또 이렇게 역사를 잘 아시는 분과 함께.
0: 네.
1: 영광입니다.
0: 아, 아닙니다.
1: 와, 출발했어요.

0: 야, 좀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선수 부분 쪽. 야, 우리 또 여기 마드로스 우리 선장님께서
1: 왔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저는 부여유람선 대표 이한주라고
0: 합니다. 야, 여기 찐 마도로스.
1: 마도로스. 네,
0: 가운데로 좀 이렇게 오시죠. 야, 우리 이한주 우리 마도로스 우리 예. 선장님.
1: 과장님.
0: 네. 우리 유람선을 이렇게 운영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2: 아, 저희들은 역사가 네. 100년이 넘었습니다.
0: 유람선 네. 자체가요?
2: 예, 예. 그리고 네. 1959년도에 네. 부여군에 첫 신고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옛날에 인천 백제가 멸망했다든지 그런 곳에 설명들을 드리면은 역사를 다시 배웠다. 고맙다고. 네. 예.
0: 사실 잘 받고 사실 교과서에서는 네. 엄청 길게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1: 맞아요. 또 글로 보는 거랑 직접 보면서 특히 이렇게 배 타고선 직접 그 낙하함을 보면서 이걸 이해하는 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백제도 자, 정말 중요한 곳이고.
2: 여기가 네. 지금은 부소산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부소산성. 예.
2: 1400년 전에는 네. 사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0: 사비성.
1: 예. 네. 수도 사비. 예. 예. 네.
2: 저기 보이는 절벽이 낙함 절벽입니다. 아. 이 사비성, 지금은 부소산성 제일 뒤쪽에 천연의 요새를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설마 소종방위가 당나라 장수가 20만 대군을 끌고 이 물길로 와서 침범할까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저 빨간 글씨가 보이죠?
0: 낙화.
2: 예, 오른쪽부터 네, 떨어질락 꽃화 바위암자를 썼습니다.
0: 와,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2: 저희가 송시환 선생님이 침필을 바위에 응각을 해놓은 겁니다.
0: 그러셨구나.
2: 예, 옛날에는 추사함, 타사함으로 짓다가 지금은 낙하함이 바위에서 꽃 같은 청춘의 네. 우리 삼청 궁녀가 떨어졌다 해서 지금은 낙하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 어, 근데 저거 뭐예요? 저거.
2: 아, 저건 수륙.
1: 물에 빠졌어요, 버스가.
0: 물에 빠진 거 아니에요?
2: 예. 네. 수륙 양육 버스라고. 아. 저건 도로도 댕길 수도 있고, 네. 물도 댕길 수 있는 수륙 양육 버스입니다.
1: 저 빠진 줄 알고 그 던져질 뻔했어요.
2: 우리나라에서는 부여군만 네. 저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신기하다.
2: 자, 요걸 보시면 여기에 보란사입니다.
0: 보란사.
2: 보란사는 1100년이 넘는 사찰로서.
1: 1000년이 넘었군요. 예.
2: 보란사는 이 뒤에 법당대에 가면은 옛날에 백제 왕들만 먹었다는 약수가 있습니다. 한 잔 드시면은 네. 3년이 젊어진다는 약수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시는구나.
0: 야, 그거 네. 엄청 먹으면은 그 3살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1: 아기가 네.
2: 그럼 저희들 엮고 와야 합니다. 여기는 제일 먼저 고란사라는 명칭이.
0: 고란사?
2: 예.

0: 요 복당대에 가면은 고란초가 있어요.
1: 고란초.
0: 고란초는 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바위에 습기가 있는 곳에 자산한다고 합니다. 네. 옛날에 백제 왕들이 이 고란 약수를 궁녀들이 또 바칠 때 네. 고란 약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고란초 잎을 하나씩 떠다가 바쳤다고 합니다.
2: 아, 마치 뭐 버드나무 잎처럼 우리 천안에 네. 여기는 네. 고란초를. 저희 잠깐 빨리 올라갔다 올게요. 세상 젊어져서 오겠습니다. 와, 좋다, 진짜. 1100년 됐다고 했잖아요.
1: 네. 야, 천년고찰.
2: 그 아우라가 막 느껴져요.
1: 최고다. 좀 숨이 차네요. 네.
2: 그러니까 여기 요새로 정하니요. 올 때 힘드니까 구독 가려고. 쉬운 데는 절대 요새를 안 넣죠.
1: 부요 불안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 및 보살 좌상. 정말 천년 고찰답게 네. 진짜 세월의 그 흔적.
2: 와,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그 네. 재현한 것도 멋있긴 했는데 네. 리얼 오리지널을 보니까 오, 이게 웅장함이 남달라요.
1: 야.
2: 와.
1: 바로 이곳이네요.
2: 여기였구나.
1: 야, 오. 고란 약수와 고란초 이야기.
2: 와.
1: 와. 아니 뭔가 되게 경건해집니다. 이 바위 또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줘. 여기 있는
2: 기네요. 아, 긴 이유가 있었구나. 엄청 깊네요.
1: 우와. 물이 진짜 엄청 맑다.
2: 살균도 되고 있어요.
1: 네. 아.
2: 우와. 오. 오 조심. 네. 키가 크셔가지고 조심하세요.
1: 아. 역시 깨끗한 물은 무생무취.
2: 네, 무생무취. 네.
1: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정말 무생무취.
1: 아.
2: 원샷 하셨네요. 또 욕심내시면 안 되는데.
1: 아, 누나. 세범 누나. 세범 누나. 오. 네. 진짜 맛있다.
2: 와, 엄청 시원하고 엄청 그쵸? 깨끗해요.
1: 한 번만 더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2: 10번 드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6살 되시나요? 진짜 깨끗하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1: 와.
2: 진짜 잘 드시네. 이 물을 정말 적극적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1: 어우, 진짜. 아니, 원래 물이 네. 계속 마셔주면은 몸에 있는 수분을 또 올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고. 그래서 젊어진다는 그 전설이 있나 봐요. 내일 되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어린이 특집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내일.

0: 아니 세범 씨, 네. 이곳에 왔는데 네. 옆을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책 읽는 뭐 할머니 이렇게 뭐 동상이 있고. 오, 이 동네가 정말 아기자기하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잘 보셨어요. 여기가 바로 송정 그림책 마을이라고 해서요.
0: 그림책 마을?
1: 네, 너무 귀엽죠, 이름만 들어도. 여기에 약 50가구 정도 있는데요. 이 자그마한 마을에 이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23분이 작가님이시라고 합니다.
0: 아, 정말요?
1: 네, 그분들이 아. 다 여기 모여 사는 네. 문예 집성촌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0: 그림책 마을.
1: 여기 대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고, 네. 우리 유명하신 우리 신선생님 오셔서 네. 아유, 반갑네요.
1: 아시죠?
2: 아니요.
1: 너무 잘하시죠.
0: 여기는 이제 막 칼럼니스트 네. 이제 김세범 네. 씨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칼럼니스트입니다.
0: 와, 송정 그림책 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2: 네. 이 농사꾼들인데 네. 자기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주민들 모두가 다 직접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작은 책이지만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직접 책 읽어드리고 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 그런 마을이 됐습니다.

0: 제일 중요한 곳이 야학당이세요.
1: 야학당이요?
0: 지금도 보존돼 있어요.
2: 네.
0: 일제강점기 때부터 운영을 시작해가지고 네. 옛날에는 학교들을 못 다녔잖아요. 네. 전부 문명시대 때. 네.
2: 맞아요.
0: 야학당을 통해서 거기서 네. 한글을 배워가지고 네. 문명시대 때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분들은 다 걸려서 깨우쳐가지고 그래서 또 와. 책도 만들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간 건데. 네, 저 문패가 네. 여기 그림책 표지입니다.
2: 네.
0: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찌그럭째그럭 우리 할머니 양양 할머니가 이걸 네. 쓰셨어요. 책을 만드셨고.
1: 오, 그림 진짜 잘 그리셨다. 네,
0: 박동근 할아버지는 송정마을 8가지 자랑.
1: 예, 예.
0: 여기 쓰신 분들인데 와. 그 표지를 해가지고 문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 그 박동근 할아버지가 예. 지금 94신데
2: 와.
0: 지금도 뭐 정정하시고 네. 그림 직접 그리신 거예요, 저게.
3: 아니, 좀 더, 대표님, 그림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단번에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혹시 장소가 또 있을까요?
0: 그림책, 마을 찻집.
3: 찻집 있어요?
0: 찻집에 전부 전시해 놨어요.
3: 아, 정말요?
0: 네,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3: 아, 궁금하다.
2: 와.
3: 아니, 그림들이 장난이 아니죠?
2: 다른 와. 그림도 왠지 또 예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기도 하고요.

0: 그림이 다 하나하나 너무 따뜻한 네. 느낌이지 않아요?
1: 이 보면은 네. 나는 농부예요.
0: 농부요.
1: 네. 이 그림이 네. 보시면 다 삽을 꽂고 나는 농부예요.
0: 아, 버스 있어요. 이렇게
1: 이런 느낌으로. 네. 우리 영감 그래가지고 그 네 발 달린 그 바이크 있어요.
0: 네.
1: 그 어르신들 전용 바이크. 딱 태우시고.
0: 경운기?
1: 금술이 좋으신가 봐요.
0: 가만히 팔러 가는 날. 와 이거는 지금은 진짜 있을 수 없는.
2: 제가 쓴 건데.
0: 아 정말요? 아 이거 쓰셨구나.
2: 네.
0: 실례지만 지금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2: 제가 네. 네. 82이에요 지금.
0: 82의 막내. 네.
2: 제가 대표지만 나이는 막내예요. 우리 임원들 중에서. 저 이제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일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만히 짜가지고 네. 장난이면 팔러가요.
0: 아~
2: 시계다 치고 네. 산을 넘고 그때는.
0: 와, 신기하다. 따로 이거 다 읽고 싶네요. 뭔가 이게 역사가 다 깃들여 있어요 보면은. 오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1: 네, 대표님 이 좋은 곳에 이렇게 데려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조금만 더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1: 네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 저희 좀 앉아도 될까요?
1: 앉으세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2: 어머나.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이 네. 책을 왜 쓰신
3: 나는 네. 나는 농부요. 나는 농부요.
2: 아니, 아 직접 주인공이셨구나. 아니 모자를 약간 살짝 좀 이렇게 삐딱하게 딱 쓰셔가지고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0: 난 농부요. 와. 그 책의 주제가 뭔가요?
2: 그러니까 농부. 그러니까 나의 농부.
3: 나 내가 심고 먹고.
2: 지금 보니까 또 고구마도 또 이렇게 심으시고.
0: 와.
2: 야, 고추도 심으시고.
3: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0: 네. 예.
3: 콩하고 파도고 녹두를 심어 옥수수 수소 도둑 격제 먹는 건 다 내가 키웠어.
0: 다 내가 키웠어.
2: 제목처럼 네. 나는 농부예요.
0: 내가 네, 농부요. 이게. 나는 네. 농부요.
2: 아니 지금 이게 다 가족 사진이에요? 다 자녀분들?
3: 아, 그렇죠. 혼자 손녀가 지금 열치신가디요.
2: 아, 열치녀.
3: 근데 다 그릴지까지 어떻게?
2: 와, 저도 5남매거든요.
0: 아, 정말요?
2: 저 위로 누나가 넷이에요.
0: 와.
2: 저도 조카가 지금 11명이에요.
3: 맞아요, 그냥 돼요.
2: 네.
3: 됩니다.
0: 와. 이번에는 그러면 또 할머니.
2: 네.
0: 책도 너무 궁금한데요.
2: 꽃을 네. 심는 닭 이야기.
0: 꽃 심는

0: 닭이야기.
1: 네. 처음에는 술 먹는 닭이라고 했는데 술을 하도 잡수셔서 네. 내가 그랬는데 네. 작가님들이 네. 그건 또 너무 저거다 그래가지고 꼬시는 닭이야.
2: 혹시 그 닭이 그 부군님을 표현하는 뜻인가요? 아니면
1: 그랬나 봐요.
3: 한번 다 읽어드려.
1: 꼬시는 닭.
2: 아,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0: 처음부터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결혼부터 시작부터.
1: 나는 얼굴도 못 보고 혼인했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부모님들끼리 때는. 이렇게 어디로 가라.
1: 충신이어갖고 네. 이렇게.
2: 어느 집으로 가라. 네. 어떠셨어요? 처음 보셨을 때 딱 시집 온다고 딱 봤을 때.
3: 마음에 들었으니까 왔겠죠. 와,
0: 이거 충청도식 화법이다.
2: 맞아요.
0: 마음에 들었으니까 왔겠죠.
1: 시집 와서 보니 우리 신랑이 참 일도 잘하고 인정도 많고 싸움도 안 하고 항상 양반이요.
0: 오, 양반이요.
1: 하산이 씨 양반이라요. 그런데 예. 술을 너무 좋아해.
0: 정확하게는 근디 술을 너무 좋아해.
2: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
1: 아이들도 항상 나 혼자만 키우고. 무거운 것도 항상 나 혼자만 들게 하고.
2: 점점 가면 갈수록.
0: 본론이 나오는데요.
2: 일도 잘하고 네. 인자하시고.
0: 양반이고.
2: 양반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네. 네.
1: 그런데 50년이 흐르고 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참말로 신기해요.
2: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0: 네. 너무 기대돼요.
1: 이제는 무거운 거 있으면 꼭 자기가 들어. 네. 무릎이 아프니까 절대 들지 말라고 남게. 술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꽃도 예쁘게 잘 길러. 꽃 심으면서 나한테 이런 말도 해. 사람한테 어찌 왔는가 항상 고마워. 우리는 참 잘 살았지. 어떻거나 50년 동안 한시 떠져 본 적이 없으니까 생긴 어디도 안 가세요.
0: 너무 스윗하시다.
1: 집에서만 살았어요.
0: 와, 꽃 심는 닭이 그런 의미였구나. 닭이 할아버님을 의미하시고 또 예전에는 서운했으나 지금은 그쵸. 너무 잘해주신다. 100% 잘해주신다.
1: 지금은 건강을.

0: 벌써 다 그린 거 아니시죠?
1: 그냥 뭐 이렇게.
0: 저도 거의 뭐 다 한 것 같아요. 저 다 했어요.
1: 네, 일단 저는
0: 네.
1: 두 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우리 박송자 어머님 두 분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여기는 꽃이 다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꽃길만 걷게 해줄 겨.
0: 오, 좋다.
1: 이제는 앞으로 예쁜 것만 보시면서 두 분이 네.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0: 와, 이야, 아, 이거
2: 잘 그렸어요.
1: 예. 예.
0: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1: 아, 예, 예. 꽃길만 걷게 해줄 겨.
0: 이야. 역시 아티스트.
1: 네. 우리 세봉 씨는?
0: 저는요. 네. 저는 아주 심플한데요.
1: 네.
0: 졸라맨처럼 생겼지만.
1: 잠깐만, 이거 청첩장 아닌가요?
0: 이거 할머니시고요. 이거 할아버지. 이거는 신성 씨, 이건 저예요. 네. 할머니는 이제 무한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할아버지를 사랑해 주시고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꽃으로 보답하시고 이런 사랑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사랑을 포용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그렸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1: 전 그래서 오늘 이 그림책을 보면서 너무 따뜻함.
0: 진짜?
1: 예, 예,
0: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3: 감사합니다.
1: 아유, 네.

0: 초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백제 문화를 정말 입마다 그 서동이랑 어울린다. 뭐 얼레리 꼴라 시켜가지고 결국 쫓겨났어요, 선화공주가. 결국에 그래서 무왕이랑 결혼해서 왕비가 됐다 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서동입니다.
0: 와, 현대판으로 따지면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1: 그 언더 이야기로.
0: 그렇죠. 네.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 네.
0: 아, 세범 씨,
1: 네.
0: 이 포릉정에서 그냥 서서
1: 네.
0: 바라만 봐도 너무 예쁩니다.
1: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여기 모시고 왔잖아요.
0: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성공적.
0: 혹시 네. 여행은 여기서 끝인 건가요?
1: 아,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 딱 반 오셨어요.
0: 반이요?
1: 네, 내일 또 있습니다. 네. 이만큼이요.
0: 내일도 혹시 또 부여인가요?
1: 아, 아닙니다. 내일은 네. 서천으로 갑니다. 아... 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먹을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김으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0: 보다리 전쟁이었어요. 보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야죠.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Thanks to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in the market. We look into Peckham Korea, which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in the global market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Peckham Korea is located in Gunpo,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based on the professional craftsmanship and based on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accumulated experience, it has increase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clients.
1: Peckham Korea는 기획에서부터 인쇄, 후가공, 재본 그리고 전 세계로 배송까지 해결하며 결과물의 6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디지털 정밀 제어 기술, 즉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최첨단 설비와 전통 장인 정신을 결합해서 아날로그 옵셋 인쇄에서부터 디지털 인쇄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 가능한 회사이며 국내 순수 인쇄물 수출 기업으로 최초로 2천만 달러 수출탑을 달성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검증된 회사입니다.
0: The firm has produced high-end printed materials, which require precise printing as well as color management skills. Premium calendars and hard-covered products for people's daily life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Also, the company has recently developed pop-up books and eco-friendly packages to cope with the latest market trends.
2: 페컴 코리아는 인쇄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전부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고급 아트북, 사진집, 아동용 팝업북, 양자 및 무성 단음봉 외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패키징, 캘린더, 다이어리, 카탈로그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손에 잡았을 때 감동을 주는 인쇄물, 종이의 질감이나 인쇄의 깊이, 후가공의 디테일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는 하이엔드 인쇄물에서 페컴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유수 출판사와 브랜드들을 고정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또 고품질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쇄와 재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The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The firm has built its own infrastructure for ultra-precision digital printing skills as well as coating and post-processing technologies. By collaborating the cutting-edge automation equipment with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printing sector.
3: 인쇄 재본 공정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원자재의 품질 및 관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의 현장 관리입니다. 페컴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추진해왔고, 공정에 있어서의 품질 관리 및 모니터링은 불량 감지 센서 및 카메라 등의 자동화된 요소와 유관 검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생산 개수 단위로 랜덤 샘플을 선별해 각 생산 라인의 기장이 검수를 하고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총괄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시 생산 과정 단계마다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검수를 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ince 2021 to increase productivity. By creat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it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improve the current smart factory system.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자동화된 공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페컴 코리아의 해외 수출의 주된 생산품 중의 하나인 캘린더 제품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하여 생산 자동화율이 7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렴한 인건비에 이점을 지닌 해외 업체의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0: Peckham Korea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rinting and binding process, as well as to develop sensuous designs.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technologies

0: obtained related certificates and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1: 페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는 인쇄재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작업을 계획 중입니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수십 가지의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키트로 조립해 생산해내는 작업이라던가 상업 인쇄 외에도 패키징 분야에 전문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장비 라인을 구입해 조립하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제조 과정의 지속적인 자동화 그리고 AI 접목 역시 연구소를 비롯한 프로젝트 관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최적화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0: The company has achieved overwhelming revenue in the Korean market, and it aims to take the lead in the global field. By expanding overseas branches, the firm is planning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global clients.
2: 저희 페커무비 비전은 한국 인쇄 문화의 전통을 이어 세계 그래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이것이 페컴의 길입니다. 인쇄된 종이 한 장에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이 담깁니다. 페컴 코리아는 지난 28년간 한국의 손끝 기술을 세계에 새겨왔습니다. 앞으로도 Made by 페컴이 세계 최고 품질의 보증서가 되도록 끝까지 인쇄 한 길을 걷겠습니다.
0: Peckham Korea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orld by developing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printing industry in the near future.
3: Korea has been a world-leading shipbuilder and gained recognition, especially in the fields of eco-friendly and highly value-added shipbuilding industries. Tools and materials like pipes, engines, and electronic components are necessary elements for the operation of ships. Samyang Metal has specialized in producing piping materials, which play a core role for different types of ships. We introduce Samyang Metal, which has provided high-quality components and given a boost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Samyang Metal is located in Sahagu, Busan.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copper alloy pipe fittings for ships and plants. By improv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achieving global certifications, the firm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4: 삼양금속공업은 창립 후 37년간 비철금속 관이염쇠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기업입니다. 창립 이래 구리, 니켈, 합금, 배관제 한 분야에 집중하며 조선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양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한 길을 걸어온 만큼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3: Pipe fittings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Pipe fittings can move seawater, freshwater, fuel, and lubricating oil more safely. As the products are made with copper-nickel alloys, it can maintain improved performances even under a seawater environment. The advanced quality of the company's products has earned it trust in the shipbuilding sector.
5: 저희 제품 소재는 카파, 니켈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쿠니 제품은 바닷물의 내식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선박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발라스트 라인, 소화 라인, 냉각 라인 계통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로는 28인치부터 작게로는 2분의 1인치까지 다양한 규격을 제작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관 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 피팅류, 엘보, 레디샤, 티 등과 환봉으로 제작되는 프린즈류 및 여러 가지 가공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3: Precise cutting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of the company. After processing the raw materials based on the designs, the shaping stage is carried out with the press machines. Thanks to the proper processing facilities and advanced skills of workers, premium products can be produced.

0: 저희는 원소재 단계부터 화학성분과 불순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이 요구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열처리 공정을 통해 기계적 물성치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형관리입니다. 성형 및 단조금형은 제품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도품 확인을 통해 형상과 치수를 점검하고 공정 중에도 금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균일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Samyang Metal has introduced MES and ERP solutions to manage the production data more systematically. It has carried out the laser marking process before the pack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better track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a result, the amount of unnecessary inventory has decreased and the accuracy level of the delivery process has increased.
2: 2017년경 처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면서 MES ERP 시스템을 도입했고 3종 OS 활동을 통해 현장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오면서 점차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고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요소이기 때문에 입출고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checked the product quality with a variety of different testing device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strength, hardness, and thickness tests can be released to the market. Also, the firm has boosted studie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enhance the competitive power. The company has a specially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surface treatment stage.
3: 저희는 품질 안정성과 고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과 생산 공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드노, 카타르 에너지, 아람코와 같은 중동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수주 단계부터 제품 출고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 보증 체계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1: By putting top priority on the product quality, the firm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Instead of depending on a specific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expand the supply chain in all parts of the world.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make innovative attempts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4: 삼양금속공업의 경영 방침은 첫 번째, 인간 존중 경영, 사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두 번째,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생산과 작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원칙 아래 무죄의 사업장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 품질 혁신 경영, 끊임없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신뢰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 감동 경영, 철저한 납기 준수와 책임 있는 대응으로 고객에게 감동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세계 시장 선도 경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금속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 Samyang Metal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as a leading business in the global piping materials market.

0: food, which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maintain the original flavours of ingredients without using artificial additives. Tahe Food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produced low-salt jeogdae to cope with the latest trends in the food market.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operated modernized production facilities to enhance safety and hygiene control. And the products with savory tastes have gained popularity among consumers.
1: 다해 식품은 30여 년 동안 전통 발효식품인 젓갈만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제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위생과 품질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직원분들과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공존하는 식품 기업입니다. 내수 시장의 안정을 발판 삼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의 수산 발효식품인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operated its own underground cave, which can keep the products at a steady temperature. And 젓갈 can be fermented slowly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As the optimal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s can be maintained, a stable fermentation environment can be formed. As a result, the original tastes and flavors of the products can be maintained and improved. Also, the deep and savory tastes of the company's 젓갈 products can be completed.
2: 토골은 천연 저온 저장고라고 불릴 만큼 젓갈을 숙성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내내 14도의 일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어 토골에서 젓갈을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젓갈 고유의 감칠맛이 깊어집니다. 젓갈 중에서 황석어, 멸치, 갈치, 밴댕어젓 등 생선으로 만든 젓갈을 주로 토굴에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0: Under its own brand, 자연다감, the firm has produced green tea small octopus 젓갈 and green tea squid 젓갈 with a low salt green tea seasoning. The unique fishery smell of 젓갈 has been reduced and a clean taste has been improved. Also, it has developed small packages that consumers can enjoy more conveniently.
2: 저희 다해 식품의 대표 제품인 녹차 양념 젓갈은 젓갈 특유의 비린 맛과 짠맛을 낮추고 감칠맛과 깔끔한 맛을 높여서 호불호가 강한 젓갈의 단점을 줄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새우젓은 전통 숙성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생산시설에서 발효하여 특유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또한 액젓은 지하 숙성 탱크에서 최소 2년 이상 발효 숙성하여 깊고 진한 향과 맛이 좋습니다. 특히 황석어 액젓은 국내 최초로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mplemented automation facilities to manage the whol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It has introduced stirring machines for the production of seasonings. The ingredients can be mixed more rapidly and evenly, so the production time has been reduced.
3: 다해 식품은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섭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물질 선별과 금속 검출, 염도 관리 등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품질 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0: Tahe Food has improved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increased the work

0: the firm has developed various solutions that can better promote the Eklo pesto as part of an effort to popularize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food. By constantly carrying out researches, the company has led the latest trends in the fermented food industry.
1: 다혜식품은 전통 젓갈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품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젓갈 특유의 짠맛을 줄이기 위한 저염 제품 개발과 함께 멜젓 소스와 같은 다양한 피싱 소스 제품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식문화가 다른 해외 소비자들이 젓갈을 반찬의 개념보다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다가가기 위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씨암을 론칭해 명란젓 페스토와 같은 제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0: Thai Food has actively provided the products to the Korean supermarkets and department stores, as well as through online platforms to gain more ground as a B2B brand. By achieving stable sales in the Korean market, the firm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in overseas countries. What is more, it has strengthened hygiene control and made innovative attempts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market.
2: 저희 다혜식품은 전통 젓갈의 발효 비법을 고수하면서도 건강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신제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신제품 개발로 수산 발효식품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젓갈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hai Food has maintained the deep taste of traditional jjokgal and applied modernized technologies to better promote the product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in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어때요?
1: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잘 어울려요. 예뻐요. 잘 샀어요.
0: 이 가방은 어때요? 크기는 작지만 주머니가 많아요.
1: 좋아요. 원래 들고 다니던 가방보다 가벼워 보여요.
0: 봐요. 이렇게 많은 걸 넣을 수 있어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2: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근데 네.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
2: 고래.
1: 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3: 이 안에 계단까지 다 이렇게 해놨으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2: 와.
1: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떠죠?
4: 네, 실제.
1: 실제요?
4: 네.
2: 와, 집과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1: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이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이게 진양군.
2: 네, 진양군.
1: 사진 속에 있던 진양군.
2: 와, 진짜 크다.

0: 아니 비가 이제 약간 멎어 있는 것 같은데.
1: 아이고. 그래도 비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1: 아유 반갑습니다.
2: 친구를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0: 네. 어디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2: 저는 오늘 중구 대표 관광지인 함얼루를 안내해드릴 관광 가이드 울산 큰애기입니다.
0: 네, 아, 울산 큰애기.
2: 아 저는 네. 울산 중구 대표 캐릭터이자 네. 관광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아 7급이면 높은 건데.
2: 뭐 그렇죠.
0: 7급 공무원이요?
2: 예, 맞습니다.
0: 그러면 일할 때도 항상 이거 쓰고 가시는 거예요?
2: 아 그럼요. 아,
0: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무원이네?
2: 아, 이 아니, 제가 얼굴인데.
1: 이 캐릭터가죠.
0: 아, 아, 그렇지.
2: 제가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네. 아~ 예.
1: 함얼루가 예. 해맞이를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2: 아, 여기서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무 잘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저희 함얼루는 달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서 함얼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울산 공업단지, 동쪽으로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인 울산 대교, 그리고 서쪽으로는 영남 알프스까지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1: 제가 함얼루 또 소문을 들은 게 이게 또 울산 칠경 중에 하나래요.
0: 그렇죠. 아 근데 저쪽에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어?
2: 누가 귀에 역시 뭘 늘 뭘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뭘 이렇게 하고 뭐 약간
2: 올라가서 구경해 보세요.
0: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안내.
2: 아 예, 저를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예.
0: 우리 큰애기 따라서.

0: 덩덩덩. 그래서 제자리 리더 쿵. 제자리 쿵.
1: 어.
2: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와. 잠시 넋을 잃고 왔어요.
4: 의상도 너무 예쁘고.
1: 네.
4: 이게 지금 처용.
3: 처용무.
1: 아, 처용무. 네. 아. 제가 했던 드라마 중에
3: 아,
1: 처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거기서 약간 따와서 네. 뭐 그래서 저 살짝 알기만 하는데 네. 전혀 다른 거네요, 장르가 네. 저랑.
4: 이 춤이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0: 네, 네 맞아요.
1: 네.
5: 우리의 역사적 어른 얘기의 문헌을 뒤져보면 뭐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신라 흥건왕이 울산 계엄포에 나들이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무가 끼고 앞에 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제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니까 신하가 아래 길을 동해 용왕이 노해서 그러니 이렇게 좀 그걸 빌어주면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구름이 다 그치고 이제 길을 터가지고 딱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뭐 최영무가 천년을 넘게 지금까지 이만큼 네. 활성하게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
1: 유네스코
5: 예 이게 지금 유명한
0: 한국 춤이에요. 춤 중에 유일하게 네. 등재된
1: 아,
0: 춤이 최영무예요.
1: 네. 아, 다른 춤은 아닌데
0: 안 돼요. 네네.
1: 근데 원래 남자가 하는 걸로
0: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예전 문헌들을 보면 여자들 또 고려 신라시대 때는 또 여자들이 대빵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 지금도 다 여성분들만
0: 네 저희 보존회가 남자도 있지만 지금은 여자들
1: 아 보존회가 있어요?
0: 네
1: 처용
5: 네, 보존회
0: 처용호 보존회가 서울에 중앙에 이제 국가무형유산 해가지고 처용호 보존회가 있고 울산은 이제 울산 지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아, 울산 지부.
4: 이게 처용탈.
5: 네.
4: 탈.
0: 좀 닮아.
5: 좀 써보실래요? 안 써보실래요?
0: 닮으셨어요.
4: 이게 아, 지우 씨 얼굴인데?
5: 한번 써보세요.
1: 아, 많이 닮았네. 아, 네, 귀엽네.
5: 너무 잘하십니다.
1: 아, 그래요. 이게 애군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탈 이 모양을 좀 이렇게 하는
0: 네.
1: 건가요?
0: 네. 그게 피부색을 보시면 팥죽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왜 동짓날에 팥죽 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군을 쫓는 이제 팥죽색 피부에 여기 복숭아의 일곱 가지 의미는 또 수명 장수를 바라는 거고 여기 또 모란꽃 옆에 두 송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부귀 영화를 누리자라는
1: 아, 모란꽃
0: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낸
1: 그럼 귀걸이는 아니,
0: 귀걸이는 옛날 귀족들이
1: 아 귀족들이
0: 네 신라 시대 때 화라
1: 아, 그 네 신라 시대 때는
0: 그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인물이 이게 학급이 아닌 저 귀족이라는 의미
4: 그래서 보면 그 신라 향가 중에
0: 네
4: 세벌 발기 달에 밤들이 문이다가
0: 네.
4: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더니 가라리 내히어라 아. 그 처용가가 있잖아요
1: 처용가 네.
4: 그거랑도 지금 연관이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맞아요
1: 저희 한번 조그만 동작 간단한 거 한번 배워볼
0: 네,
1: 수 있을까요?
0: 네. 그러면 한삼을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먼저 앞에 서서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대무를 하는 거에서 처용무는 관용을 하고 포용을 하는 이런 진지적인 인물이라서
1: 관용과 포용
0: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주먹을 쥡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 끝을 탁 잡으셔야 됩니다.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오른발 같이 들어서 하나, 둘, 셋, 왼발, 넷, 다섯, 여섯, 또 한 번 더 하고, 둘, 셋, 뒤로 크게 한 발. 뒤로, 여섯, 그래서 어깨 하나 메고 같은 발, 같은 손을 듭니다. 네, 그래서 뒤를 보고 한번 뿌리고, 뒤로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뒤를 보고 뿌려요.
4: 뿌려요. 이게 어렵다.
0: 발 내리고. 뿌리고 허리손 하고 왼발을 들고요 하면서 이 손을 맵니다 매고 정면을 보고 돌아서 다시 앞에 뿌리고 둘, 셋, 넷, 다섯 정리를 하는 겁니다.
2: 되게 어려워.
0: 네. 방향이 달라지니까.
4: 약간 우리 그 옛날에 송검수 16개 동작에 좌표 우표
0: 그런 거 맞는데 이 손이 많이 올라가면 되고 배꼽까지 배꼽
3: 이발을 들으셨잖아요. 이발을 놓고 가면서
0: 쭉 밀어서
3: 이발이 딸려와야 돼요.
0: 쭉 가고
3: 딸려와야 또 왼발을 들거든. 또
1: 한번 어려워.
0: 그러면 두 분이서 마주보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 Listen and repeat.
1: 아까 배운 거.
0: 네, 도드리 장단에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뒤로. 넷, 다섯, 뒤로.
5: 뒤로.
0: 하나, 둘, 셋.
5: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 둘
0: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네 다섯
5: 한 번 더 하나 둘 왼발 들고 네 다섯 오른발 들고 하나 둘 왼발 들고
0: 뒤로
5: 오른발 들고 뒤로
0: 하나
5: 왼발 들고
0: 네
5: 자 오른발 들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0: 오른발 들고
5: 오른발 들고 왼손 어깨 메고
0: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셨습니다.
5: 혹시 뒤에 알고 계시니까 어때요? 옷 입으니까 더 힘들죠?
1: 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라인이 살아요.
4: 마음가짐이 달라요. 네,
1: 라인이 삽니다.
4: 근데 관리를 잘하시는 게 이 섬유 유연제 냄새가 좋아. 빨래를 잘하셨어. 눅눅한 냄새가 아니에요.
1: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 저희가 또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씨.

0: 와, 여기 남창 옹기종기 시장?
1: 일단 이름이 예쁘죠. 옹기종기 시장.
0: 이게 시장에 꼭 와야 돼요. 그 지역에 가면 시장에 가야 돼요.
2: 맞아요. 여기가 옹기종기 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옹기랑 연관이 있어요.
0: 네. 옹기종기니까 그냥 옹기종기 모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2: 그게 이 인근에 네. 그 외고산 옹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옹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옹기를 원래 거래하던 시장이었는데 이름에 아예 옹기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래서 또 이게 또 옹기종기 모인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옹기종기. 네.
2: 그리고 우리가 속담에 네. 가는 날이 장날.
0: 가는 날이 장날.
2: 우리가 온 날이 장날입니다.
0: 오늘 장날?
2: 네, 3일하고 8일 여기 딱 장이 열려요.
0: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시장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목포에 살 때부터 장 되면 무조건 장을 가야 돼요.
2: 시장이 또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0: 네. 네. 와.
2: 그러니까.
0: 근데 우리가 좀 네. 이렇게 그래도 좀 여기 왔는데 또
2: 아 여기 또 상인회에서
0: 상인회에서
2: 시장을 좀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나와 계신 분이 계세요.
0: 계신. 네.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네.
0: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네네.
0: 이중이죠.
2: 네네네.
0: 와.
3: 저희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2: 100년이요?
3: 네. 1916년부터 시장이 형성돼가지고 지금 뭐 전국 5대 시장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예. 네. 엄청나게 넓고 웅장하고 지금도 뭐 현대 사업에 계속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시장에 데리고 갔으면 뭐라도 사게 돈이라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바로 옹놀이 상품권.
0: 오, 거 봐. 이게 제가 냄새는 잘 맡아요. 네.
2: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건데.
0: 아 그래요. 아.
2: 이를테면은 네. 현금이랑 똑같이 쓸 수 있고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고.
0: 뒤집었네.
2: 그러니까 이게 5만 원.
0: 아 뭐야? 나만 5만 원이 아니고 같이 5만 원인 거예요? 아, 이제 치사하게 진짜.
2: 아, 근데 여기가 또 물가가 그래도 다른.

0: 보다 싸니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이거 가지고 가면 푸짐하게 쓸 수 있어요.
1: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2: 이걸로 한번 맛있게 예,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인물이 잘 생겼다.
4: 그래요. 피디가 잤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2: 아, 그렇구나. 화면에도 잘 나와야 되는구나. 네.
5: 수영구 아닌가?
1: 네.
5: 아, 비트인가? 비트?
1: 비트.
6: 여기다, 여기.
7: 안녕하세요. 여기야.
6: 네.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이거 진짜 맷돌이에요?
2: 맛있겠다, 맛있겠다.
3: 진짜 맷돌이.
6: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걸로 하신 지가?
3: 제가 이거 맷돌 돌린 지가 한 15년 넘었어요.
6: 15년? 와.
2: 아, 이게 지금 콩국이죠, 콩국.
6: 네. 서이태? 백태,
2: 백태.
6: 아, 색깔이 딱 그.
2: 그럼 이걸로 한번 초벌을 갈아서 또 가는 거예요?
6: 아, 너무 많이 줘. 조금만 더 오시지.
3: 아,
6: 이게 가는 거죠?
3: 네. 와.
6: 여기 줄기 같은 건 뭐예요?
3: 아,
2: 우무. 우무.
6: 아, 우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우무도.
3: 하나, 네, 거처럼.
2: 이게 소금간이 살짝 돼 있어.
3: 해야 돼.
6: 네. 아. 진짜 고소하다. 간이 딱 돼있네요.
2: 원래 경산동 쪽이 네. 시장 오면 여름에 콩물을 차게 해서 많이 먹어요.
6: 만 원.
2: 어, 만 원.
6: 만 원의 세계. 와.
2: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네. 와. 여기는 다 직접
2: 맞아, 맞아.
6: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다 갖고 나오시나 보다.
2: 네.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농사 네. 지으시는 거니까 확실히 한눈에 봐도
6: 싱싱한 거 같아.
2: 싱싱해.
6: 고추가 이게 크다고? 네. 이야. 와.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와.
2: 네, 오지오 맞습니다. 네.
6: 네. 많이 파세요.
2: 네. 네.
6: 감사합니다.
2: 이야, 드디어!
6: 와!
2: 드디어 발견!
6: 그래, 배, 배, 배. 네. 배, 배
2: 안녕하세요.
6: 배. 안녕하세요.
2: 네, 아유, 저희가 이 배를 좀 찾고 있었어요.
6: 아니, 뭐 오시자마자 배지 이런 거. 오자마자 이런 걸 좀.
2: 진해.
6: 야, 이거 장보다가 배, 아. 배 차겠다.
2: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6: 아니, 어머니, 또... 이거 직접 재배하신 거예요?
3: 예.
6: 아, 진짜? 이거는 즙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서생배예요?
3: 예, 서생배.
6: 울산 서생배?
3: 예, 요거는 신고배.
6: 예?
2: 신고배.
6: 아, 신고배. 아, 배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배 농사 지은 지 오래됩니다.
6: 올해 한 50년?
3: 60년, 60년.
6: 60년 진짜 뭐요?
3: 제가 19에 시집온 거예요.
6: 예, 와.
3: 81년.
6: 아, 대단하시네.
3: 쌈배랑
6: 아, 이렇게.
2: 와, 이렇게. 여기 햇배. 햇배, 햇배.
6: 바로 나온 거.
2: 단단하면서도 물이 많다.
6: 너무 맛있어. 아, 좋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나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1: 네, 네, 감사합니다.
6: 네? 어머니, 그러면 이거 만 원.
2: 한 모대기.
6: 한 모대기. 아이, 아이. 또 더 주셨어.
2: 아, 진짜 덤 주, 네. 덤. 그러니까, 오늘 시장님은 덤이죠, 그죠? 네. 네. 오늘 시장은 진짜 덤 주는 그 재미에 오는 건데, 그죠?
6: 네. 아. 감사합니다. 네.
2: 아, 네, 감사합니다. 네.
6: 건강하시고 고생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2: 확실히 시장에 나오니까
6: 네.
2: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이네.
6: 네, 여기는 또
2: 모종 같은
6: 모종 모종을 파네. 네. 아. 안녕하세요.
2: 여기는 또 약간
6: 여기
2: 밥 되는 냄새 나는데?
6: 오.
1: 어, 특이하다.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 이게 뭐예요? 고기 호떡?
9: 어, 올스 고기 호떡입니다.
1: 예. 약간 햄버거.
8: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햄버거 같아.
9: 예, 네, 맞아요. 네.
1: 잡채?
9: 잡채, 어, 고기 잡채.
1: 잡채인데 뭔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커.
9: 어, 맞아요.
1: 네, 한번 드셔보시죠.
8: 자, 일단 맛을 또.
1: 야, 그, 이 바깥이 약간 호떡처럼 바삭하게 구워졌다. 어, 뜨거워.
8: 오, 이거 잡채는 약간 중국식 고추 잡채 같은 그런 냄새인데?
1: 아이고.
9: 맞아요.
8: 그죠? 예.
9: 네.
1: 그러네. 약간 고추 잡채 향이 약간 나면서.
9: 어때요? 맛 괜찮죠?
8: 맛있어.
9: 진짜 맛있죠? 네,
1: 네. 그니까 여기는. 네. 농산물이 좋으니까 따로 시장 안 봐도 여기서 보고 바로
9: 네,
1: 하고
9: 맞아요.
1: 떨어지면 또 봐서 바로 하고
9: 야 어, 이건 맞습니다.
1: 이게 너무 좋네. 최고 슈퍼가도 이런 거 없잖아요.
9: 네, 없어 없어 없어.
1: 야 그거 진짜 너무 좋네.
9: 어 없습니다 진짜로.
1: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9: 예.
1: 기운을 또 드립니다 저희가.
9: 어떻게 드려요?
1: 잘 드시라고.
9: 아 진짜?
1: 잘 드시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더.
9: 알겠어요. 고마워요.
8: 아 시장 인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야.
1: 와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주시고.
8: 네. 그리고 계속 뭘 더 주실라 그래가지고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1: 한 바퀴 돌았는데 배가 불러.
8: 근데 또 여기 왔으면
1: 네.
8: 옹기 구경을 안 하면 안 돼요.
1: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러니까. 옹기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8: 이 시장이 형성되게 된데 큰 역할을 한 옹기
1: 네.
8: 보고 가야 되니까.
1: 와.
8: 여기 가면은 이제 옹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있대요.
1: 와 그러면은 진짜 옹기 여기 있는 옹기야말로 이제 울산의 또 진미 한번 볼 수 있겠네요.
8: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산업의 네. 중심이었대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긴가 본데?
8: 어 여기네.
1: 아 여기네 전통 옹기
8: 직판매장.
1: 직판매장 아. 안녕하세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더운데.
10: 연예인이제.
1: 와 이거 이게 옹기예요? 어. 그럼 이거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10: 아니고 네. 우리 아저씨가 젊을 때
1: 네.
10: 옹기 만드는 대장 일을 했는데 이제 나가만 애가 올게 85 일이 되니까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8: 아 이것도 이거는. 힘이 있어야 이걸
10: 네. 또.
1: 그럼 지금은 안 만드시고?
10: 지금 안 만들어요.
1: 그럼 예전에 남편분께서
10: 예, 예.
1: 이걸 다 만들었었어요?
10: 예, 예.
1: 그러면 이걸 누가 지금 이거 만드시는
10: 이거는
1: 거예요?
10: 저는 이제 일해주고 임금비를 옹기 만들어주면은 월급을 착착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일해주는 값에 옹기를 받아가 집에 재놨다가 앉아.
8: 아, 집에 재놨던 거 계속 파시는 거예요?
10: 네, 팔고 앉아 그러는 거예요.
1: 이야. 여기가 예전에는 이 옹기가 가장 유명했었던 거예요?
10: 예, 네, 한 60년 다 돼 가요.
1: 아, 60년.
10: 그럴 때 이제 한참 여기 옹기 공장이 억수로 왕성했거든요.
1: 아, 이쪽에. 아.
10: 남창의 역에는 전기불도 없을 때 거기는 이제 발동기 일화가 전기불도 다 돌아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사양기를 접어드니까
1: 아.
10: 이제.
1: 어, 그래요. 이런 거는 뭘 넣나?
8: 이거 이제 식탁 위에 올려가지고
1: 아 식탁 위에 올려 아 이제 소금이나
8: 장을 덜어가지고 아, 이제 김치 소금이나. 같은 김치깍두기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운치 있지.
1: 어 맛있겠는데? 나 혼자 집에서 있어. 여기다가 김치 내 것만 따로 먹을까 보다.
8: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지고.
1: 어 그러네. 요새 닭가슴살에 김치만 먹는데. 어 아, 그러면 이런 거 하나에 얼마예요?
10: 그거 하나에 큰 거는 10,000원 적은 건 8,000원.
1: 이거 8,000원?
10: 예.
1: 그럼 이거 만 원짜리로 요거 하나만
10: 네, 보내드릴까요?
1: 여기 안에 10,000원 들어있어요. 네, 상품권. 네.

0: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저희가 보면 보통 건물이나 공간을 자연스럽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어느 순간 이제 공간이랑 건축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를 지원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건축 설계는 아닌데 건축 관련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건축은 아무래도 공간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다른 데선 잘 하는 일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공간을 다루는데 이게 여러 감각들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건축가 아니고선 이렇게 다루는 일이 직업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매력을 잇고, 일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같이 다루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을 다룰 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다뤄야 되고, 법적인 것도 다뤄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다 다른 예시와 다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어려운데, 그게 또 새로운 걸 늘 다루기 때문에 그 새로운 걸 또 찾아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건축이 타 직업보다는 이게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작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과 소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그 무운이라는 한옥 프로젝트를 했던 게 있어요. 숙박을 위한 공간이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뭐 일반적인 그런 현대 건물, 신축 건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예전에 경험도 해봤고 이렇게 했지만, 한옥을 지어보는 거, 한옥을 설계해보는 거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되게 독특하고 또 특이하게 기억에 남았고, 전통 한옥, 전통 건물에 대한 저희 틀이 많이 깨졌던 거기도 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한옥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 한옥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사이에서 저희도 이제 이런 사례 자서도 많이 해보고, 전통적인 것도 또 연구도 같이 논쟁하고 하면서, 아, 이런 식도 한옥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한옥의 그런 앞에 좀 회벽으로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격자로 된 그 벽은 약간 특징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설계 반영했고,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어떠한 요소들은 다 넣으면서,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요소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충도 하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해서 공간을 만드는, 그래서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가들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걸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태생적으로 건축이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새로운 거를 모두 다 해보고 싶어 하고, 또 하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거죠.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이제 마냥 새로운 거, 마냥 도전적인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마냥 새로운 것만 해서 이게 공간적으로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 있는 어떠한 느끼는 점 이런 것들에서 약간은 좀 비틀어서 새롭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더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거는 저도 이거 딱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없는데, 조금 더 도시에 이제 좀 일상의 조그만 부분들을 건드리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작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조그만 건데, 뭐 도서관의 조그만 테라스, 옥상 테라스 공간에 조금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간들이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큰 건물에 좋은 건물들 이런 것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정작 저희가 생활하면서 일상에서는 도시의 이런 사이 부분에 이런 것들을 더 직접적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은 들어요. 근데 되게 도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개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그 땅의 사유지일 수도 있고 네. 버려진 공간이고 이걸 누가 관심 가져 이런데 그걸 조금만 바꿔주면 일상 속에서 되게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작업들에 대한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프로젝트 4-5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가 그런 도시 사이의 이제 사이 공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휴식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바꾸자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또 영향을 미쳐서 또 뭐 유효한 생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최민욱 소장이 06학번이었고요. 기억나는 거는 자기 세계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모습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최민욱 씨가 이제 재수업 시간에서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4학년 과정인데요. 4학년 답지 않게 굉장히 세밀하게 자료를 찾아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최 소장의 어떤 일관된 태도를 지금 거꾸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도시 구조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한 천착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그의 저기 아까 말씀드린 성격하고 태도 이런 것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5학년 수업에서 제가 공모전을 같이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동을 공원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동을 기존의 문화재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살리면서도 지금 현재의 설계가 개입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설계였는데 본인이 쓰기로는 이제 현재 정동은 가득 찬 도심 속에 틈이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틈, 그러니까 사이, 여기서도 지금 사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사이 공간에 대한 천착,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 공간이라는 게 대체로 길인데, 길이고 도로이고, 도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인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걷는 거는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는 거는 변화니까 그 시간하고 공간을 거기에 이제 건축한 사람들은 개입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0: 저희는 저 플러스 이제 두 사람의 소장이 같이 셋이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용하고 소소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노멀이 결국엔 이제 노멀 영어에서 R을 빼서 이제 약간 평범한 일상 속에 약간의 조그만 터치를 통해서 이제 비틀어서 좀 새롭고 좀 비범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실을 같이 만들어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편해야 되고 사람이 채웠을 때 이제 좋은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아래서 좋은 그릇이 되는 건물 또는 어떠한 건축물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쵸. 세 사람 성향이 저희는 농담적으로 한 명은 공격, 한 명은 미드필더, 한 명은 수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비인데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막 이렇게 그냥 지르기도 하고 막 하면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정리를 하고 그 중간에서 또 중재자 역할을 하고 뭐 이래서 세 사람이 약간씩 성향은 달라요. 근데 그런 다름이 더 저희를 이제 작업할 때 다양한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겠다는 분들 뭐 아니면 일반인들도 건축가가 그래서 결국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잘 몰라요. 이제 뭐 건물 짓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설계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이 대중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거죠.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주를 만날 때 그런 이제 설명들을 해주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거를 좀 더 알려줘서 건축가가 뭘 하는지 또 이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뭐 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뭐 요즘에 그래도 가장 큰 매체인 유튜브를 이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그것도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젊은 건축가들을 좀 해서 이번에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얘기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제 건축가들을 컨택했을 때 저희가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뭐 마침 이게 도시재생 이런 것들 관심도 많고 한옥이나 이런 것들의 이 작업들을 좀 해왔던 상황에서라 또 그렇게 연계가 돼서 작업 이 되게 됐죠. 거기는 이제 복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도 개입돼 있고 기업도 개입돼 있고 이제 저희 건축가도 개입돼 있고 되게 개입된 사람이 많았는데 각자가 원하는 파트랑 각자가 원하는 요구들이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다른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이 건물을 통해서 그 마을이 좀 도시 재생하는데 약간 시발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건물이 가진 그런 시간적인 거나 기억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또 남기고 재해석을 해서 건물에 투영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 관점에서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조건 옛날 것만 가져오는 거는 또 이제 지금 현 시대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현재 시점에서 또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되 그 전통적인 걸 같이 어떻게 잘 어울리게 만들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네. 도시 재생은 저희도 뭐 그렇게 경험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시 재생은 개입해 있는 사람들 관계자가 많거든요.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 사는 원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걸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 그리고 거기를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개입돼 있고 그리고 건축가들도 개입돼 있고 도시계획과도 개입돼 있고 굉장히 많은 파트가 개입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농담처럼 이게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이거를 잘 중재하고 가운데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다들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이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다들 각자가 원하는 모양새만 펼쳐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중재 같은 느낌도 많이 일을 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혹은 그 사이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작업도 건축가들이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야만 도시재생이 이제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기간에 나오는 성과물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도시재생은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까지를 바라보고 길게 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해야지만 이제 도시재생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일단은 뭐 어떠한 클라이언트든 어떠한 건축주가 되든 뭐 일에 대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경험하는 곳인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거를 잘 저희가 좋게 또 발현을 시켜줄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으려는 것에 대한 것과 저희가 그런 이제 설계 단계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시공과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들과 그 속에서 나왔던 그 작업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이제 끝에 거가 어느 정도 일치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리고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이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건축이 이제 공공재거든요. 개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이지 않거나 또 이기적인 건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고, 그런 것도 역시 법이죠. 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만든 룰에 대해서는 또 지켜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작업하면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업하면서는 또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틀에 이렇게 갇히지 않는 거, 계속 새로운 거 혹은 이제 다양한 거를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에 갇히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은 아무래도 이제 예술학교 안에 있는 건축가니까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예술 분야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게 특이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 뭐 작업하면서도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특히 건축가 같은 경우 전통 예술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매번 작업할 때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걸 들어요. 근데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는데 되게 그것도 또 재밌거든요. 그리고 뭐 영상원, 뭐 저희 뭐 건축가는 석관동에 있으니까 뭐 영상원하고 연구원도 있으면 수업이 아무래도 교류가 있으니까 공대를 왔으면 그런 경험을 하기 힘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쉽게 그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게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건축가 사람 수가 적어요. 일반 뭐 학교보다는. 저희가 건축가 20명, 요즘 20명인지 모르겠는데 작다 보니까 수업의 밀도나 강도가 어떻게 보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배웠고 또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에도 많은 도움을 줘요, 사실. 그 당시는 힘들기만 힘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추해보면 그때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약간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되게 화려하고 좋은 그런, 그것도 중요하죠. 화려하고 좋은 이런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좋은 공간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고 만들 수 있게 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고, 누구나 가서 이제 공간이 참 편하네? 이 공간 되게 편한데 누가 설계했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검색이라 해서 이 사람들 뭐 설계 재밌게 뭐 편하게 했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뭐 냉정하게는 길게 해야죠. 건축가는 길고 꾸준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강하게 오래 해야죠.

제가 원래 자양동 살았었는데 저녁 때 약간 이렇게 이 동네 항상 이렇게 따릉이 타고 산책하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청담대교 야경이 생각보다 또 괜찮아서 이렇게 맥주 한잔하기 되게 좋았던 곳이에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오, 돗자리 공짜. 순살 두 마리 세트. 배달비 공짜, 오예. 이따가 저녁으로, 점심으로 이거 먹을까봐요. 여기 포토스팟이라고 합니다.

숏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유리가 있네. 이게 뭘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 길을 그리면서 사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고립된 공간인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폐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바깥이 보이기도 하고 하늘은 뚫려 있고 근데 이 돌과 약간 마주해야 되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하려면 어쨌든 그려야 되니까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꽃이나 이파리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좀 더 자세히 보고 세밀화처럼 좀 그려야 된다면 풍경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장면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면을 담는 게 좀 더 구도가 좀 더 필요하긴 하고 얘네들은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파리 하나하나 뭐 아니면은 꽃잎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되겠는데. 순살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많은 것들. 우선 순살 한 마리.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뚝섬 한강공원인데요. 네, 저기 순살 파닭 한 마리 세트 9? 요거 하나. 9번 후라이드요. 네. 배달존이 있대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그냥 다 해다 줬는데, 배달존.

인천공항 접근이 좋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이게 휴일이나 뭐 아니면 평일 저녁 같은 때에 와서 그냥 한강을 우선 쳐다보고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쉽게 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서울에서 사실 한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원래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림 그리면서부터 식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이파리 모양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에 그 식물을 만났을 때 걔가 내가 그려보내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게 된 이파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조금 관심이 생겼고 나무도 이제 그리다 보면 수종에 따라서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이파리 모양에 따라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화렵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으니까 그 넓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양 자체도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있고요. 침엽수는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그 뾰족뾰족한 것들을 이파리를 가까이도 가서 보고 멀리서도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면 그거 자체의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무 색깔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게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난 이파리 그리고 조금 오래된 이파리 조금 말라가는 이파리마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링 그린이나 메이 그린 같은 이런 연두색 계열의 것들은 이제 해를 받거나 아니면 새로 난 이파리들의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햇빛에서 가려져서 어두운 쪽에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이제 갈색으로 넘어가는 종류의 그런 이파리들은 뭐 제가 쓰는 걸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나 다크셉 그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익색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색깔인데 이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연이 담고 있는 색깔이 너무 다양한 거죠. 같은 초록색이라고 해도 약간 따뜻한 종류의 초록색과 약간 차가운 종류의 초록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색연필에는 대부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색깔들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색깔들이 필요해지네요. 근데 특히 초록색은 그때마다 초록색의 범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봄에 나온 이파리, 새로 나온 이파리들의 색깔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로 표현하니까 되게 좋으네요.

정원이 있어서 이런저런 꽃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꽃이 있는데 양귀비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색깔은 아니고 색연필이 딱히 이 색깔이 없네요. 마커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렬한 색깔들, 비비드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색깔들 오늘 되게 다양하게 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색연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성된 정원이 10월 초까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아마 꽃이 뭐 졌다 폈다, 다른 꽃이 졌다 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초록색의 다양함과 꽃들의 색깔들의 다양한 것들을 그냥 산책 나와서 보셔도 좋겠지만 색연필 한번 가지고 나오셔서 그 색연필에 맞는 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려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시인이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의 이 감정과 상황을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쓰는 일밖에 없었고 시의 형식을 빌려 여러 가지 감정들을 기록한 게 시 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를 쓸 때 전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은 어떻게 얻으시나요? 예쁘다와 아름답다는 어떻게 갖고 다를까? 이런 질문들이 시를 촉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뭐 내력이랄까, 그리고 어떤 사물의

사물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토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저에게 아이디어가 되어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써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하시나요?

산책하는 길에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시적인 것, 시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가 지금 시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 속에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시나요? 조금 더 내가 몰랐던 방식으로 시가 창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를 다 쓰고 나면 그게 그냥 오운이더라고요. 아, 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은 내가 나 자신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시적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가 탄생할 때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것은 이미지인가요? 감정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단어인가요? 마음먹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 먹는 일이 정말 도처에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 먹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쓴 시도 있습니다. 식충이들이라는 시인데요. 생경한 모습, 뭔가 다채로운 모습을 제공할 때 그때 시를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갈고 닦는 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나 스타일 있어 하고는 연구를 게을리 하면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스타일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지문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나를 평생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보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쓰기 팁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뭐 일기도 써보고 에세이도 써보고 시도 써보는 거죠. 이것저것 다양한 형식으로 글을 써보시면 그 중에 나하고 걸맞은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는 무엇인가요? 걸어야만 뭔가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걸을 때마다 생각 정리도 하지만 머릿속에 갖고 다니는 말 뭉치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서 걷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일은 무엇인가요? 제 책을 읽고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독자님을 만날 때가 가장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자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도 있으셨는데요. 기억나는 독자의 질문이 있었나요? 시를 쓸 때 외롭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답한 것 같아요. 외로워서 씁니다. 어쩌면 외로움에 직면하는 일,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들을 저는 매번 백지 위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내일 다음 날을 가리켜서 모레라고 하고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또 있잖아요. 그 모래와 모래는 발음은 거의 유사하죠. 이런 것들이 시에 들어가면 어떤 운율을 형성하는데 번역이 되면 이 모래와 이 모래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낸 번역자분들께 경의를 표하게 되면서 두 배로 더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름이 있었다가 일본에 출간되기 위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수정될 부분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일본에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말고

않아도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는 다른 어떤 또 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놀이 부분에는 그걸 병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읽는 재미를 놓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수정된 부분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시인님의 책은 무엇인가요? 네, 이 시집입니다. 없음의 대명사라는 시집이고 대명사를 가지고 시를 쓰니까 오히려 시를 해석할 때 독자의 어떤 선택과 독자가 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시집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각자의 대명사 속에서 보통명사를 찾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시집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작가님이 쓰신 시 중 하나가 인류의 마지막 기록으로 남게 된다면 어떤 시를 선택하실 건가요? 그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말놀이 애드리브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런 시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시작하게 해준 시이기도 하고 시 쓰는 일이 정말 재미있는 놀이구나. 그 놀이는 매번 규칙이 달라지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규칙을 만들면서 위반할 수도 있는 장르가 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준 시여서 그 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독자라는 말은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읽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뭔가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가 나중에는 쓰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일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너무 짜릿하고 정말 재밌고 일단 저는 겨울을 좋아하고 눈을 좋아하고 또 보드 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눈밭을 가는 카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설레고 기분이 좋죠. 저는 대한민국의 스노우보드 선수 이상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정선에서 살다가 사북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정선에서 살 때도 썰매를 겨울마다 아빠가 이제 태워주셨거든요. 눈썰매를. 그러면서 사북에서도 눈썰매를 탈 곳을 이제 찾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선군 스키협회에서 이제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배추밭을 이용해가지고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옆에 한 켠에서는 스노우보드 강습을

같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 배추밭에서 제가 겨울에 스노보드를 강습을 받게 된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보통 스노보드를 탈 때는 본인의 키에 맞춰가지고 보드 길이를 정해서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렸었고 또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썰매장에서는 그 배추밭은 초등학생들이 탈 수 있는 보드 스노보드 장비가 구비가 돼 있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용 중에서 가장 작은 보드로 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인용 중에 가장 작은 장비라 하더라도 그래도 초등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보드였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지어줬더니 혼자 재밌다고 막 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코치님께서 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시합도 한번 출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권유를 해주셨는데 또 우연한 기회로 시합을 또 출전해보게 됐죠.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 또 운 좋게 입상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스노보드를 타는데 더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종목은 알파인 스노보드고요. 스노보드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세부 종목이 이제 평행 대회전, 평행 회전으로 나뉘는 건데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코스가 두 개가 세팅이 있어요. 레드 코스, 블루 코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코스에서 동시에 선수가 출발을 해서 피니시 지점을 먼저 통과하는 선수가 이기는 그런 종목이고요. 저희는 예선을 통과하고 나면 16강, 8강, 4강, 결승 이렇게 해서 순위를 가리는 시합입니다. 평행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저희 종목을 보시면 정말 0.02초의 차이로 승부 갈리거나 아니면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포토 피니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대회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빌리지 컵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합은 몰라도 주니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을 조금은 보여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좀 그런 세계 무대의 벽을 좀 많이 이제 그런 실력의 갭을 좀 많이 느끼고 온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다 1등하고 막 그렇게 잘 탄다 해서 나갔는데 네, 세계 무대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17세였어도 저랑 같이 시합을 뛴 고등부 형들은 제가 다 이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나갔던 건데 19살, 20살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은메달을 딴 거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을 졸업하기 그 직전 해에 이제 기회가 두 번 남았을 때죠. 그때 제가 은메달을 한 번 땄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잘 탔던 러시아 선수가 그때 당시에 1등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중국에서 1등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좀 1등을 놓고 싸우는 선수들이 이제 저랑 스위스 선수, 러시아 선수 이렇게 그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항상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저랑 같이 월드컵 메달을 다투는 선수들이 됐거든요.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무대를 졸업하기 전에는 1등을 한번 꼭 하고 이제 성인 무대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그런 목표가 그때 달성이 됐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었죠.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3개월밖에 훈련을 하지를 못해서 보통 이제 뭐 7, 8월 같은 여름에는 눈이 있는 이제 남반구 지역으로 찾아가서 뭐 한 달에서 길면 두 달 정도 전지 훈련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여름에 7, 8월에 갔다 오고 나면 또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감각을 이제 시합하기 전에 깨우기 위해서 10월, 11월에는 또 가을에도 유럽으로 전지훈련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3월, 4월에는 또 유럽에서 있는 나머지 시합들을 뛰러 다시 또 유럽으로 출국해가지고 이렇게 시합 투어를 돌고 지금도 그래서 거의 한국에 있는 게 1년에 한 반 정도는 거의 해외에 계속 나가 있기도 하고요. 평창올림픽에서는 이제 꼭 메달을 따고 싶었고 평창올림픽을 뛰기 전에 있는 월드컵에서도 이제 메달을 땄었던 상황이라 사실 월드컵이 올림픽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절대적인 그런 선수들의 레벨이나

나오는 선수의 풀이나 이런 걸 보면 월드컵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더 왜냐하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출전한 선수 인원이 각 나라마다 쿼터가 잘리기 때문에 각 나라당 4명씩밖에 출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강국인 뭐 지금은 출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러시아나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도 거의 뭐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씩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선수도 잘 탄 선수도 많고 정말 강국인 나라인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좀 이제 4명씩 쿼터 제한으로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올림픽이 있기 직전에 월드컵에서도 이제 입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나가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23살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었기 때문에 또 운도 잘 받쳐주고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게 또 은메달을 획득했었죠. 월드컵이 저희가 많게는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많게는 16차까지 있고 그 사이사이에 평행 대회전도 있고 평행 회전도 있는데 그 시합들을 모두 다 시즌 동안 치르면서 제일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시즌 종합적인 그런 포인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월드컵을 뛰게 되면 이제 월드컵 포인트를 계속 시합마다 다 획득을 하는데 맨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에 대한 그런 시상을 이제 또 1, 2, 3위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을 모두 종합을 한 게 이제 파라레일인데 그 파라레일은 종합 우승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받는 그런 종합 우승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그런 경력 중에서는 사실 그 빅 크리스탈 글로브를 제가 획득을 했던 게 제 스스로한테는 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상이자 트로피인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0.01초로도 이기고 지고 또는 동시에 들어와서 포토 피니시 할 때는 제가 손톱 하나 차이로 정말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 판독을 했을 때 정말 손톱 하나 차이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겼으니까 좋았지만 손톱 하나 차이로 진 선수는 정말 세상 억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잔혹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이런 특히나 저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수로서 하기에 스포츠라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스포츠를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선수로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정말 평범한 삶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